0: 듣던 이야기입니다.
1: 네.
0: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이야기 이런 그 머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 데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 공장입니다.
1: 네.
0: 약재들 자체도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그 뇌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예,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모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한다. 간선,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0: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에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이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거 쓰고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위에서도 덩기 소리도 그냥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잠은 예, 못 왔습니다. 네, 이게 하루
0: 예,
2: 세 시간씩 봤지도 못 왔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이게 머리가 그냥 아프고 낮에 정신이 나고 병도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도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그리고 항상 머리 오른 이 대체가 뻣뻣하면 오른 센터.
0: 네.
2: 이런 증서도
0: 술이 뻗치고
2: 예, 그런데 이런 증서도 완전히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도와준 게 내 모자니까 내 전력선 비전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란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왔습니다. 옛날에.
0: 네.
2: 한순간 6번씩, 7번씩 보면 어떻게 반성하시죠?
0: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2: 네.
0: 그리고 소변이 속도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노친들이 또 잔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2: 예, 그런 게 지금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것도 한, 많이 보면 그것도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0: 네.
2: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0: 그래야 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2: 예. 예. 이 약이 보니까 이 한 가지 약을 예, 이게 뇌, 이게 뭐입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신장에도 도와주고,
0: 지금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2: 예,
0: 여러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십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 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우리 모든 골격근들이 든든해집니다.
2: 예, 그래서 내 이약 아무래도 요번에 또 활동 이용 좋구만.
0: 예, 좋습니다.
2: 따지각에 천원까지 또 빼주고 따지각이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건의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난 이 심장 그러면 그 혈압이가 바다 많습니다.
0: 네.
3: 그래서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0: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낮았다 네. 높았다 이 늘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그리고 이 심리부지 따는 게 제일
0: 네.
3: 혈압단이 심리부지시 혈압단을 하면 심장이 뭡니까 그때 했다 어쨌든 터에 한 1초씩이라도 섰다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인데
0: 네.
3: 그리고 혈압 내과기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들 아프고 이랬더랬습니다.
0: 네.
3: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고래서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런 소리 났어 나놨고요. 그래서 이하고 이래서
0: 그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더 셉니다.
3: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러면
0: 네.
3: 소리 났더랬습니다. 그래 약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의 보시 한점 써볼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0: 네.
3: 혈압도 좀 나서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라는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0: 네. 네.
3: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0: 네.
3: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만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부들부들 자꾸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0: 네.
3: 만나고 침침하고 예. 그래서 답답하고도 나도는 그리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도 힘내라고 이랬으니까
0: 네.
3: 집이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다 예, 나쁘게 들리는 소리에 그러면서 또 화 자꾸 나지 이래서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해땀이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이약을 건네고 오시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많이 봅니다. 이 약이 한 가지 약이라도 이 약재가 25가지 들어가놔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3: 예, 사변차수 구리 잡던 것도 나아졌지. 어떨 땐 더운데 먹어서 모가에 가서 아파서 겁니다. 그래서 물 자꾸 마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내 모가에 말라 들어가고
0: 예.
3: 말라들고 그것도 이러네 그래. 그런 게 이종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 이래 봤던 것 같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 난지 이야기지 좀 계속 방위적으로 써보려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줬을 때가 예.
0: 네.
3: 그랬더니 우대 활동에 3절에 열렸을 것 같아서 알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은 약을 쌓아놓는 게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수고하신다. 저도 권유 보신 안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어제 먹었는가 하면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0: 네.
4: 그래가지고 몇이나 또돌이 살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고려신함에 정신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혈압이하고 어떤 때는 세 번씩도 다 먹었댔습니다.
0: 네.
4: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면 내려가면 온통 아이 돼가지고. 그러던데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됐어요. 하루에 혈압이 한 번만 먹어도 된다.
0: 예, 한 번 또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4: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휘말은 게 나서지 살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차수가 영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 또 괜찮은데 밤에 더군다나 차수 많았어요.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영은 떴습니다. 하루 떠나게 그것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예, 서변벌라 이래 아이 납니다.
0: 예.
4: 그리고
0: 예,
4: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혀소리 나면서 예, 아무 다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쁘면 귀에서 예, 쓴쉬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뭉하면 기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 하고 사람마다
4: 예,
0: 다
4: 어떤
0: 있습니다.
4: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4: 그렇습니다.
0: 전봇대 소리 난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콩팥이 허하면서 이 뇌조직이 더 빨리 아. 위축이 오고 위축이 오면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머리에도 예. 네가 어느 만큼 컸던 게 그게 수축이 오니까 그러면 또 소리가 더 셉니다.
4: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어떤 때는
0: 네.
4: 그리고서 이제 심장이 떨리다만 그 자꾸 어쩌면 맨날 어떤 누기서 말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예, 이래 됐습니다.
0: 네.
4: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0: 그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체 부주라 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구나. 놀라고 쉽게 심장이 떨리고 이 심장이 약하다 우리 로백성들이 말로는 이런데 신체 부주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4: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이제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0: 네.
4: 그래.
0: 점점 그래, 더 좋아지죠.
4: 예,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가고 소리 나는 것도 영 소리 심해졌는데 소리 이거는 약해진다.
0: 예.
4: 잘못된 소리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식은땀이 자꾸 나고 이 내난이 입이 마릅니다.
0: 그 보쇼. 그 이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4: 그래요.
0: 피부도 마르고
4: 입이 마름이 있어요.
0: 네.
4: 이 피부는 이전에는 피부 인터미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 막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0: 예.
4: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0: 예.
4: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 내나니 입이 자꾸만 문제되게 되고 모르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또
0: 네.
4: 입이 마르고 이렇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0: 해결됩니다. 이게 그 뉴방즈란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찐잉즈란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갑자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세 개로 정, 네 개로 정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서회과 할도에 참가해서 예, 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야, 하십시오.
4: 예, 예, 수고하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저는 나공세 부족해서 머리가 아프고 꼬지라고
0: 예.
5: 그리고 아침에 자꾸 정신이 병한 게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마가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닌다 이거
0: 맞습니다. 정신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5: 네. 예. 그래도 힘도 안 돼. 숨이 자꾸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힘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든든해지죠. 예.
5: 예. 그래도 콩팥이 안 돼. 속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소비 자전거 하게 소비 시원하게 봅니다 또.
0: 네 그럴 겁니다.
5: 그래도 허리 다리하고 걷기 불편한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5: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 잠을 잘 자면 좋습니다.
0: 예.
5: 이야기는 부산한테 최고약인데 내 서문 중에서는
0: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어쨌든 늙은 막에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5: 네. 그래서 이번 할 때 참가해서 약 상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네.
6: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권유발수를 먹은 지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됩니다.
0: 예.
6: 아, 처음에 먹기 전에 나는 경력이었지만 없었어요.
0: 예.
6: 병력이나 어쩌는가 병원에가 물어보고 이 귀에서 소리 그거 관계자 귀에서 소리 어떤 나지거든 하시는데 그냥 하지 약 먹어도 안 되고 병력이 미녀 없습니다. 그거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0: 남보다 이런 분들이 연말에 직업 어머니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쓴쉬 콩팥이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빠.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6: 네. 그런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이제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6: 예, 기억력이 증가된
0: 것 같은데
6: 귀에서 소리도 덜 나고 그리고 수원이 나빠서 귀에서 나면서 오겠지만 그냥 소변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게 요즘에는 소변 자수가 영 줄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나가고
0: 네.
6: 그리고 이 약이 내서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래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들이 아프니 그것도 지금 많이 났어요.
0: 네,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천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쓴시 콩팥이 허한 걸 해결 해결하게 되면 쓴 주고 성수라 말입니다. 곰팥이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낫지 말래도 골가병은 따라서 나사집니다.
6: 그리고 또 이게 자우림 애가 싹 그거 엄밤 그거 한 두 시간 남은 그거 새벽 세 시 일어나 어디 들이하고 그러던 게 저 요즘에 자우림이 졸라서 벌써 아홉 시나 열 시에 누워보고 아침 네 시 다섯 시 일어나서 영 정신이 안 들죠.
0: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약 쓰는 분들 다 잠이 잘 온다 합니다.
6: 오, 잠이 잘 자고 이런 잠 안 자서

0: 시민단과 우리 더불어나게 정신이 나든 요즘은 정신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았다는데, 활동이 또 써서 계속 다른 약은 다 드죠. 아이고, 이것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는 거.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2: 네,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2: 듣고 싶은 연년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년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삶의 안식처를 향한 그리운 발걸음입니다. 빔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사사설을 감상하시죠. 따뜻한 안식처 같은 드러나니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누나 가서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슴에 새겨진 거대한 품, 조국영은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교 작사 류영만 작곡의 조국과 나를 박김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함께 피어 더 아름다운 정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인연을 그립니다. 이상의 이명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동일 작사, 송일 작곡의 경제민족 화목한 기상단원을 보내드립니다. 화합의 기쁨이 가슴 가득 동기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염소원 가수가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간, 그 따사로움을 성실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의 계정을 노래한 김동진 작사 최악산 작곡의 나란히를 안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역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혈배강,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황진수한탈 혈배강,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약과기 앞뒤면에 이 이름이 틀립니다. 앞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황진수한탈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황진수한탈, 이거는 세트로 나갈 수도 있고, 딸러딸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그 증상에 따라서. 예, 특히 혈배강 번신은 전문 우리 심장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 보통 보게 되면 뭐 심뇌혈관 질병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예,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주약의 혈배강작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풍, 반신불수 왔거나 언어장애 왔거나, 예, 이런 분들은 황진수한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탈은 지금 우리 활동이가 6과기에는 3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과기에는 10과기 드리고, 15과기에는 20과기 더 드리는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15과기부터는 친구가 따라갑니다. 제가 놓은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 환자분들도 능히 와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전에는 혼춘에, 그 다음에 도문에, 또 이런 왕청에, 거기면서 와서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침구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배강은 우리 그 전문 심장질환이지 않습니까? 10과기는 10과기 더 드리고, 이런 1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과기는 40과기 더 드리고, 이런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과기는 70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 혈배강 요것만은 공장 측에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예,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은 혈배강 10과기를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20세트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10세트에는 없습니다. 10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우리 원래 기차역전 마승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 2880018번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해도 되고, 또 미리 저하고 직접 상담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혈배강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진구야울리 거기를 본다 할 때, 여기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중이는 증상을 많이 따지지 병 이름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처방이 많이 수록된 겁니다. 여기에 심장 질환을 명백하게 거기에 서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각도에서는 심장 질환 모두 8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 안에서 어떤 심장 질환은 병원에 사진 찍어 나타도 안 할 수도 있고, 신전투에는 근본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환자는 영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이 답 안에는 우리 이 진구야울리 여기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야울리라는 거는 이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보기 바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그거 풀이를 해드리겠을까나이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흉배통 절척감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경한 질병입니다. 흉배통이라는 건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이 아파나는 건 계속 아픈 게 아닙니다. 뜨근뜨문뜨문 가다가 찔끔찔끔 아파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문뜨문 가다가 자꾸 마른 기침하게 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거는 예, 심장의 양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기는 충족한데 먼저 리별 그러니까 모종 원인을 해서 딱 거기 심장 주위에 또 그 뭐 원래는 전신으로 확산돼야 되겠는데 확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거나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위각도에서는 예, 사진 찍어보게 되면 예, 거기에 그림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무슨 그림자 있다 이렇게 되면 예, 기본상 우리 단조우랍니다. 그러나 가래 이런 나쁜 것들이 거기에 떡 남아 있으면서 사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이것을 수술해 가지고 소리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동시에 뭔가 중의에서는 항상 칼을 함부로 대지 말랍니다. 칼 대는 순간 이 경락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락을 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이 잘 말아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은 알지 않습니까? 단조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 중약제는 이걸 능히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뭡니까?

0: 흉비 부더워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 처배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일곱 글자로 이렇게 가나 여덟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흉비라는 건 뭔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부더워란 건 뭔가 반드시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나고, 예,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 용 바쁩니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통 처배. 가슴이 아프다 못해서 뒷잔등 거지 아파난다. 어깨 거지 막 아파납니다. 이거는, 중에서 뭐라는가? 중거파연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 그 짝에도 중거, 내리막이 있고 가르막이란 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문자는 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고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예. 선생님도 알지만 나는 이 혈배관과 항진산 탈이 오래 쓰고 있었으니까. 네. 특히 값이 오르기 전에도 정말 더구나 많이 썼는데 선생님 그 봄마다 예 많이 또 증상활동 많이 써서 예 정말 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예.
0: 네.
2: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정말 지나치게 뛰고, 예. 어떻게 누워도, 예, 잠 잘 수가 없고, 아파서, 예, 누르는 것 같고.
0: 네.
2: 그래서 악몽이 너무 많아서, 예, 잠 자다가도 부드득 깨났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깨우, 예, 기억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목에다, 요새랑 걸고도, 예, 손에 반하자 나오도 보고, 특히, 성흔증이라며 또 이력하라며 없어서 정말 얼마나 고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근데 이 기억력이 더 빨리 돌아옵니다.
0: 네, 예, 뇌졸아도 예, 좋습니다. 예.
2: 예, 영 좋습니다. 기력소리. 그러니까 예, 물건 잊어버린 것도 좋고, 어찌는 경력도 좋고, 옛날에 예, 노래라며 다 가사라며 영화 필름만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
0: 네.
2: 예. 그 역설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저러던 것은 처음에 얼마 아이 먹었거나 인차 간데 온데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그 역설이 심율이 어떤 때는 빠르고 눕고 이러던 것도 다 정상을 됐거나 맥이 나고 예, 어지럽지도 않고. 그래 우리가 예, 내가 예, 이래 쓰고서도 많은 면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상관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이래 쓰고 좋은 거 보고서 우리 친척분도 혈배강에 예, 황진산 타이로 예, 결합해 썼는데 부위라 왔다 갔다 말입니다.
0: 네.
2: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을 잡수 때도 자칫하면 무리도 깨끼고
0: 네.
2: 그다음 걸음이 안 돼서 예, 좀만 그저 몇 발짝 때자에도 그 자리에 쿵쿵, 그저 쓰러지고, 수리 걸음 하던 거,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걸음도 잘 해야 되던 게, 우선 이분이 특히 황진산 타일이 결합했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소화 공용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음식도 짠 거, 그 다음에 단단한 거, 그래, 그 다음에 달걀도 못 먹던 게 다 잘 먹고, 예,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예, 특히 이래, 그, 중풍 후유증이 많이 좋아지니까, 영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진산 탈과 이 혈배관을 보는 사람마다가 다 이렇게 친척이라며 소개를 해서, 예,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 전 선생님 항상 예, 중도년들이 고질병이고 좀 만성병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시간 되고 많은 내지붙잡으면서 수고하는데 정말 천만 번 고마린다. 감사합니다. 예,
0: 예,
2: 계속 쓰겠습니다.
0: 예예. 예.
2: 좋은 날 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체내 오장육부라는 거는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 저 시장 가서 쇠고기랑 함께 사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쭉 이렇게 칼을 벨 때 그 찐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찐이 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겉자에도 내리를 생긴 막이 있고 가르를 생긴 또 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리를

0: 생긴 그 막에 가서 염증이 생긴다 할 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딱 그 꽈로시, 이 약재만 가지고서 이러니, 근본상 영양이 좀 모자랍니다.
1: 네,
0: 이럴 때 반사 꼭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2: 나는 이전에 설배강 쓰다가에,
0: 네.
2: 그 다음 또 황진산 타이 왔다 해서, 황진산 타이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네.
2: 이전에 혈배강 쓸 때는 정말 관심병이 심하고 무슨 저기나 심할까 얘가 저 숨이 차서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뒷잔등이 항상 저고 어떤 심할 때는 또 이빨까지 아프고 해서 정말 밤도 잘 수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혈배강 먹으니까 대충 나사졌다가 나사졌는데 또 황진산 타이 후에 왔어요. 이걸 같이 먹게 됐습니다.
0: 네.
2: 그래 이 황진산 타이는 정말 44가지 중초약으로 한 약이 돼서 함께 쓰고 나니 숨이 차는 게 숨이 차고 땀을 흘리던데 뚝끈들아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그래서 잠 잘 이래 누워있을 때는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어떤 것 같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원래 가슴 딱딱해지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자는 게 또 밤이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혈압이 그래서 130도 되고 140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다리가 붓고 이러는 게 지금 그 증세가 지금 정말 무슨 거짓말같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나서지니까.
0: 예.
2: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바인이 중풍 맞았던 사람이 돼서 콧노름이 방금 치면 물건들이 또 제대로 잘 떨고 그 다음에 숟가락 질 때도 그래서 방정치 않아서 밥도 쓰는 것도 영 바쁘고 그랬는데
0: 예.
2: 우리 아바인도 그게 나사진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잠은 중풍 치료하는 게지 않습니까?
2: 이게 정말 황진산 타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말씀한 게 예, 영 방정치 않던 게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우리 정말 이 저기나 두뇌가는 선생님이 이 방송 들으면서 예, 영 정말 유후이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네. 유익한 활동 선생님 해줘서 예.
0: 네.
2: 영 지금 감사합니다.
0: 네. 황진산 타이 본신이가 그 약 예. 이름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켄탄 후연왕. 그러나 우리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언어장애라 먹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래 영 그 기억력도 별로 더 나사지는 것 같으로 합니다. 얼빠나던 게 좀 예. 사람 똘똘해진다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이번에 지금 이 명절을 맞으면서 또 활동이 있다는데 또 그 활동이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2: 살아도 좀 팔팔하게
0: 안 돼. 그렇죠. 당연하지. 예.
2: 늘어나게 살면 무슨 재미있을까? 예.
0: 네.
1: 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예.
0: 예.
3: 예.
0: 말씀 주세요.
3: 좀 한 가지 문의 더 하고.
0: 예, 예.
3: 좀 난 거 말하자고 그랬네.
0: 아, 예, 예.
3: 나는 지금 붕에 맞아서
0: 예.
3: 붕 맞은 지는 한 1, 2년 된다 그랬는데 아주 출입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래서 집에 그냥 있다가 이 혈백강이라는 이 약을 먹고서
0: 예.
3: 지금 나사서 한지도 나가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0: 네.
3: 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랬다.
0: 언어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3: 예, 말도 못하던 게 이런 말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해도 많이 났습니다.
0: 많이 났죠. 예예.
3: 예. 그래서
0: 네.
3: 나는 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0: 네.
3: 앞으로 사람들이 좀 이 약 많이 잡숴보시오. 효과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 예.
0: 네, 건강하세요. 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중약제도 그렇습니다. 이 중약제마다 공능이 다 틀립니다. 특히 꽈루시 같은 이런 약은 외부통 취탄 취시 그러니까 가래 이런 습기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폐에 이런 양기가 울결된 걸 풀어주고 특히 심장하고 폐를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은 좋은데 특히 디탄 그러니까 가래를 씻어내는 이런 용량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 이 용량을 막 가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의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4: 예, 예 저는 혈배강하고 건심으로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4: 병원 진단에는 배신병이라고 한데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0: 네.
4: 못 견디게 정말 무슨 일에 봉차가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래 뭐 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0: 네.
4: 그런데 심장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소변이 정상이 아니어서 요실금에다가 또 소변이 제대로 또 어떤 때는 아예 나와가지고 다리 네. 붓기고 리뇨제를 써야 소변이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0: 예. 네.
4: 예. 정상적으로 기침 심할 때는 신물은 가래가 나오고 입술은 항상 코르게 돼가지고 거기다 단백뇨 심합니다.
0: 네.
4: 예. 병원 검사에는 간이 커져서 오른쪽에 꿀이 키워서 약을 많이 썼더니 위가 항상 쓰리고
0: 네.
4: 드문드문 검은 변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던 게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접해서 듣고서 혈배강하고 권신고를 진단 정확히 받고 쓰면서 친구를 결합해서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4: 예. 예. 약을, 예, 이 약을 이제 석 달 남짓이 썼는데 이제는 한 번도 피를 토하지 않고 대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4: 예, 다리 붓긴 것도 좀 내리고 가슴이 편안해지니까나 잠도 잘 잡니다.
0: 예.
4: 제 집이 우리 집이 이래 계단으로 6층인데 예전에는 몇 번 한 세 번은 쉬어야 겨우 올라올 수 있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좋고 효과가 빠르고 할까나
0: 예.
4: 이게 예, 이 활동에 참가해서 계속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4: 선생님
0: 예.
4: 감사합니다.
0: 네. 예. 예.
4: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4: 예.
0: 네.
4: 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친구야 올려서 어떻게 말하는 감이 흉비. 흉비는 우애가 같죠.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종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신종 그러니까 심장이란 신제죠.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고대 언어라는 건 특히 중의 언어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증상에 따라서 이름을 달기 때문에 이 신종 자칫하게 되면 어떤 중의들은 심장인가 합니다. 기실은 여김에서 전적 그 안의 내용은 뭐인가 이 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거기에 적이 있다. 예, 이런 거 말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종 피치, 피라는 거는 뚱뚱한 게 뭐에 붙어 있다. 이런 게죠. 예. 굉장히 뭐 사진 찍어서 뭐 뚱뚱한 게 뭐 돌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 울결돼가지고서 붙어 있는 같다. 예, 뚱뚱한 게. 예, 침 찔러 보면 압니다. 어떤 침이 나면 들어가야 갑니다. 근본상 뭐, 침이 싹 오그라들어가지고서, 여러 번 시도해보고, 정말 열심히 침을 찔러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부시를 통해가지고서, 거기를 빨리 열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에서는 실증하고 虚증을 나눕니다. 실증이란 건 완전히 무슨 게 있다, 이런 게고, 虚증이란 거는 없다, 이런 게죠. 없는데 거기면 떡 위가 짱이 나고, 그리고 뭐 음식이라면 거기 영 바빠하고 꼴떡 사는데 어떻게 넘

0: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치제 흉커입니다. 기가 이 가슴 거기 떡 막혔습니다. 예, 울결됐죠. 그래서 흉창. 가슴 거기 흉창 거기에 짱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꼴떡 찬 것처럼. 그래서 올리바다 심장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심장 영향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본다 할 때 이건 절대 심장 문제 아닙니다. 위가 거기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소리 심장을 영향 준 게죠. 이럴 때 자꾸 심장 질병을 치료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서의에는 습기를 몰아낸 약이란 게 세상에 없습니다. 기껏해 한다해서 이런 깐저지란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깐저지 잘못 쓰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을 몰아낸 약은 중약재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단주를 없애는 시에바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주스 이 약을 대량적으로 써야 됩니다. 약을 많이 써야 되지. 다른 약보다 예, 구람수를 많이 걷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단순히 어떤가 심장이 거기에 그 울결된 걸 풀어주고 여기에 꽈로스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퍼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풀어가지고서 거저 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풀어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장돌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안에 음식이 안 죽으면 이 장돌 소화를 통해서 내려야겠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가게 만들어주자면 룬창통변하는 작용하는 호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퍼 들어가가지고서 이로 도샤쥬.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풀어주는데 호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것이 네 번째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뭔가 흉비, 신중 비치하고 그다음에 폐 거김에 자꾸 이렇게 뭐 바늘로 찍어놓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현상은 쉬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정은 중저 쉬한, 중초가 그러니까 장도하고 위가 쉬한, 허하고 한기 꽉 들어찼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수는 또 이런 처방이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면서 해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다섯 번째는 뭔가 우리 단치란 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중에서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신장 지수이랍니다. 심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보 그 짝에 또 전문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싱르라든가 후링이라든가 깐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이래가지고서 그 심보 그 짝에 그 물이 찬 거 그거 몽땅 몰아내가야 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뭔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보연이란 게 있고, 그다음 여덟 번째가 신통처배, 배통처신. 예, 이거는 종적으로 심장 문제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오장육부가 몽땅 한기 들어 차가지고서리 오장육부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신통첩의 배통처신이 뭔가 심장으로 인해 가슴으로 인해서 뒷잔등이 아파나고 뒷잔등을 인해서 가슴이 아파나고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심장질환 어느 류형의 심장질환인가 이거 알겠으면 저를 직접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1: 동지들!
0: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1: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0: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 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시중앙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0: 临시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은 카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카우츠키가 주앙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림시주앙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거리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여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장국도와 눈길을 맞추었다.
1: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0: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1: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0: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1: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0: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라치면은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양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이래서야 어디... 회의장이 숨 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때 장국도는 얼떨결에 궁둥이를 들썩이며 쭈뼛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1: 아, 저 군장동지 먼저 말해보십시오.
0: 그는 덩치가 우람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겼는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강서에서 출발한 때부터 내내 후방을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는 장주석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하라고 하자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났다.

0: 그는 강서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왕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분을 몽땅 드러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장은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쇠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빛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두 눈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었다. 조총사령동지가 말씀해 보시죠.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스무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3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서강 성당의 확대회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회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쳤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1: 동지들, 북진 방침은 조항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 놈과 싸우려는 당조항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노백승도 조항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지요?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1: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1: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만은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1: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남할 겁니까?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총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1: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주 총사령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화살은 대뜸 류백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웩웩 질러댔다. 회의는 북상은 도망주의고 남한은 공격노선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끝이 났다.
2: 조총사령 동지가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0: 장국도가 또 다그치였다.
3: 장국도는 원래 고위급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주덕과 류백승에게 압력을 줄이고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거듭 재촉을 하자 주덕은 몸을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1: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홍군으로서 모두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도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야 한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야 한다. 판단이 빠른 류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야 한다. 류백성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1: 단결, 물론 단결을 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1: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똥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0: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1: 홍군이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동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0: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1: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동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0: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어야 한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큰 일을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임시조항 정부를 세우는 것이야 한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임시조항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임시조항정부의 총서기와 조항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구 이 네 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명령을 내렸다. 임시조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군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사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두 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임시주왕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면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1: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0: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국도를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군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눈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똥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이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

0: 것으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보도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혜민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총석이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로인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석이 앞에서 노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족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적인다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019년 이 곡은 가장

0: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 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는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주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리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리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화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근본 존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찰해 사상 인설, 리론 지도, 법치 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하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는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결혈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개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2: 充分展示了我州.
0: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1: 올도로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 대표들의 식당 조우분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수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촌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들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교육국 지도부 성원들은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당위 교육사업위원회의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 당위와 시 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무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0: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성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사몬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길 씨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1: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1: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더불어 멍석통과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이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보통 때 우대 활동을 훨씬 넘어서 큰 규모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약의 우대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작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수로방께 198원 하는데 한 거기에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0: 이것은 항공의 의의 황제를 장수하게 하는 의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장수로방은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이지만 해도 제일 돌출하게 건파질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뭐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30각을 주고 천은 행군권을 빼줍니다. 이 정도 게다면 이 장수로방은 이번 기회에 사시게 되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기회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뭐 공복에 듭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걸 말하고 식전이라 하게 되면 식전 30분을 말하거나 식후 뭐 이렇게 말하는 식후 30분이게 말하게 되었지만 해도 공복에 든다는 것은 완전히 그 빈속에 드셔서 흡수가 철저하게 되게 하는 이런 그 복용 방법에 속하는데요. 장수로방은 바로 한각은 엿새 동안 198원인데 이번에 우대증 차감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우대할 때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장수로방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장수로방의 제일 특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들어간 특수한 성분이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구변이라는 건 곰팔 이 부속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게 여성 남성 모두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 자체는 498원 한각을 하는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5각에 1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각의 가격은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명서방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598원에 30일 복용할 수 있는데 15각에 1000원은 빼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서 하나는 돈이 높든 낮든 지간에 우선 효과성에 완전히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명서방은 우리 지구의 난들의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징어는 안과 질병은 이 제품을 쓰셔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제품으로 이심갈 정도로서 이 제품이 그런 우수한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 제품이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의 좋은 눈을 찾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장수의 비결은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개 기관을 동시에 그 돌봐주는 장수로방 이 몇 가지 제품을 적극적으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우리 이마보에 구면에 이렇게 81cm 밖인데 몽성통에 조금 좀 먹고 왔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이제 요약 이제 두토 썼던 한 달 썼습니다.
0: 예.
2: 예, 그런데 좀 머리 어지러운 게 고개 좀 났고, 예.
0: 두토 쓰면 한 달입니다. 한각의 보름이니까. 그렇죠.
2: 두토 다 샀다 때, 예. 그래, 그래서 얘기해라고. 집에 저기 영성 지신이 있는데,
0: 예.
2: 근데 이렇게 한 달 샀으니까, 예, 머리 어지러운 게 났고, 머리 좀 이렇게, 머리끼 자꾸 빠졌단다. 그게 머리끼 빠지는 게 이제 술 빠진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러울 때 이제 눈도 예쁘게 나면, 눈도 자꾸 예쁘게 나면 그게 더 불편하다. 그게 머리 어지러운 게 났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뿌연 게 예. 나서니까 나 그다음 이야기 내게 맞겠다고 소리. 그 심장도 많이 좋단다. 심장도 지밀세가나. 예. 어느는 깨거나 자기는 어느는 약이거든 이 해마들도 이야기 좋다는 게입니다.
0: 예.
2: 몽고약이거나 우리가 그렇죠. 먹어보지만 약 먹을까 이거 좋다는 게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다가 내 물어볼 거는 장수로방에 대해서 우리 언니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떤 감흥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떻다고 할까 맥이 없는데요. 예. 허리를 좀 세게 다쳤단 말입니다. 예, 그래부터 예, 소화 아이되고 예, 자꾸 올라 도화깍지라고 예, 그래서 화음하게 되면 비늘이란다.
0: 아, 예, 예. 비늘이면은, 기본, 구번 폐원해서야 되는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돋아서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이 제일 비늘이게 되면 빨리 돌아서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이거 쓰게 되면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증상 개선을 가져오지 말래도 개선을 가져오기 쉬운 제품이 바로

0: 장수로봐입니다.
1: 어, 그렇습니까? 제 그 장수로봐 알약입니까?
0: 장수로봐에 이게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예, 이게 좋답니다. 싸겠단다, 선생님.
0: 예, 예.
1: 장수로봐, 예. 이, 어쨌든 너 이게 좋겠구만.
0: 장수로봐에 큰 그 우왕상충환처럼 그런 그 완약입니다.
1: 아,
0: 그런데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깼는데 그렇게 그 완약이 혹시 간에 위에 부담이 가면 어떻게, 콤파체 부담이 가면 어떻게, 그거 치료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복에 들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완약입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예.
1: 빈혈이 심하단다.
0: 아, 빈혈을 해결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이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1: 오늘 제가 할 수 있죠. 예.
0: 네, 됩니다. 빨리 네, 네, 녹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빈혈이 오히려 좋습니다. 보충하는 거는 내려오는 게 오히려 힘들지 보충하는데 이 기본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돌았습니다.
1: 알았습니다. 예, 보충한 예. 게 좋다면 싸겠단다.
0: 그래라 하셔. 예예. 예.
1: 예, 예. 수고하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선생님이 뭔가 강의하는 장수로방 방송 듣고서 두 달 동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먹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예.
3: 위가 그냥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껄껄이 자꾸 나고 시큼을 자꾸 올라와서 무슨 먹지 못해 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다른 약을 먹기는 많이 먹고 무슨 인사도 팔고 무슨 약을 먹느라 하기는 많이 역설질한 것도 그냥 나 그 하면서 낫지 않으면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났고 계속 한 가지 때다.
0: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방 그래서 방송 듣고 먹었는데 이 두 달 먹었는데 이게 많이 다 해결됐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 장수로방이 장수하자면 뭐 오장육부가 편해야 되는데 예. 위공도 좋아야 되고 콤파치 좋아야 되고 간이 좋아져야 되고 심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예. 이 제품이 바로 그런데 종합적으로 좋은 예. 다른 데 없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위가 소화 잘 되면서 숙고도 내려가거나 위도 좀 편안하고 껄껄이 해결되고 지금까지 어제 두 달 먹었는데 한 번도 반복 안 나타나서 너무 좋습니다. 나타나서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콤파치도 많이 도와줘서 원래 내가 콤파치 호화합니다. 그래서 소변도 질끔질끔 보고 또 소변 볼 때 저리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나아지고 저녁이면 뒤에서 자꾸 소리 나더라만 나는
0: 콤파치 하니까
3: 과자 아무도 무슨 위 자꾸 소리 나고
0: 그렇죠.
3: 자관에 이게 자꾸 거기만 딱 신경이 거기만 자꾸 가면 집중해서 자지 못해 됐습니다. 그냥 뒤로 거기면서 조금 깨나면 또 소리 나고 또 소리 나고 그랬는데 이 소리 지금 덜 난다.
0: 그렇죠. 콤파치
3: 난다.
0: 콤파치 구분 배회안에서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준 차원에서 예. 콤파치 든든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자신 못하는 잠을 지켜서 잠을 너무 잘 자고 깨나고 맥이 나고 몸에 기운이 나고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기운이나 다리도 대안에도 맥이 오는 거 확 알린다 지금.
0: 그렇죠.
3: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나는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뭔가 뭐 우리 언니가 지금 뭔가 뭐 이 뭔가 멍소통 정말 두통 싸서 먹었단다. 예, 경기 지금 두통인 게 한 달 먹었답니다.
0: 예.
3: 경기 영 좋다며 그랬다. 예견색이 왔댔다 말이다. 그러니까 머리 그냥 둥기만 씨 얼마나 무거운지 기똥차게 먹었단다.
0: 예.
3: 머리가 많이 가벼워졌단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혈압이 좀 높던 게 언성이 잘 되고.
0: 경락이 수통되니까 혈압이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가 무겁던 게 경락이 수통되니까 머리가 가벼워지고. 예, 예.
3: 그래, 다리도 그렇게 무겁던 다리도 요즘 엉기적으로 걷던 게 다리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걷게 된다 미랬대다.
0: 그렇죠. 예, 예.
3: 먹던 중간에서 이 아이도 지내는데 이렇게 딱 맞는 거 효과 빠르다 미랬대다.
0: 그렇죠. 효과 빠릅니다. 심지어 예. 어떤 분들이 그 텔레비 그 각방에 한 거 제가 보게 되면 한 100페이지 예. 되는 거 봤는데 어떤 분들 사흘 만에 벌써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내려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아 일구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가 떨어지면서 침대에서 다리 바닥 내리딛게 됐다 이렇게 하는 분들 사흘 만에 그랬던 분들 다 있습니다. 물론 그치. 사흘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빠르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 점차 회복 가져올 수 있다는 그 기초를 말하는 예. 겁니다.
3: 그러면 머리도 헷갈지 너무 이렇게 효과 빠르다며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제 약을 또 대답 받았는데 장수로만 근데 우연히 오늘이 그 뭐
0: 멍석통
3: 예 멍석통 국경소 활동이 있다면서 배달받겠다고 이랬대다.
0: 그렇게 알아하세요. 언니분은 예. 이 제품은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게 되면 하나는 체포 오는 걸 막아주고 지금 예. 정도에서 회복을 가져오는데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믿고 쓰실 필요 있습니다.
3: 이게 한번 내게서 왔다 가니까 자꾸 반복이.
0: 그렇죠. 2차, 3차로 그게 무섭죠. 예.
3: 다시 제품 오지 말아야 이렇게 계속 먹겠다면 이래서 오늘 또 배달 받기시오.
0: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네, 501-7766번입니다.
0: 그럼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가 장수여방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이하고 먹기 전에는 소변이 잦아서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4: 지나게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난민에 밥 못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손발이 차고 예.
0: 순환장애입니다.
4: 예, 위가 나빠서 맨날 서 안 돼서 밥 먹지 못할까 항상 내겼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걷기도 바쁘고 이런데 저기 이 약을 좀 세게 먹으니까 나 이제는 많이 위에서 말한 증상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예, 기관지 나빠서 예, 항상 그저 감기도 달고 기침가래가 심했단 말이야. 감기 나오면
0: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네 이 호흡계통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혈액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당신의 호흡계통에 문제가 단순히 내 숨이 차서 가래가 성해서 기침 기쳐서 이게 좀 불편한 그 증상 자체가 진일보로서 제일 심각하게 영향 주는 거는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해도 예.
4: 그래서 이 기침 가래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기침 감기가 면역력이 올라가는지.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빠릅니다. 예.
4: 예. 감기를 미나야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약을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며칠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4: 예. 먹기도 옳고. 그래, 저 약이 하다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농촌 포문이라 하시오.
0: 예.
4: 우리 동서가 예, 저기 종풍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
0: 예.
4: 예, 몇 번 왔다 가서 예, 이렇게.
0: 몇 번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쓰러집니다. 예, 예.
4: 예, 그래 병원에도 몇 번 입에 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신을 잘 쓰지 못하고 예. 제가 심장이 온정 안 돼가지고서 난리나 저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런단 말인가.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침침하다 하고 결국 이 낯이 항상 열이 얼어붙은 것처럼 붉어버렸습니다.
0: 예.
4: 그리고 저기 이 낯에 바바라 묻어도 예, 감각은 모른단 말입니다.
0: 예.
4: 그 사람이
0: 중추신경 마비가 왔습니다. 예.
4: 저기 저는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0: 얼굴이 벌거벗게 된다는 달아오른다는 거는 그게 큰 문제점 말합니다. 심장열이 너무 번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2차로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4: 네, 그래 자꾸 예, 치료를 포기하겠단 말입니다.
0: 좋은 세월인데 왜요? 예.
4: 예, 그래서 내 방송 듣고 이 몸속 벌졌다니까 나 좀 그거 써보라고 해서 그랬다나 선생님과 문의를 해서 저기 좀 쓰겠다고 그래서 문의한다.
0: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데는 지금까지 아는 여러 가지 많은 약품들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그 중에서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약 2제로 되어 있는데 드시고 어느 그 지면에 따라서 붙이고 이랬는데 붙이는 건 하루 야두 시간만 딱딱 붙이면 모두 그 한강 안에 야두펠이 네펠에서 두각이 있는데 야두펠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붙이고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우수한 성분들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인공사양이라든지 침양이라든지 여기에 아주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7개 항이 포함된 경락을 잘 수통시켜준 이런 성분이 들어가고 소화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눈차 통변해준 치자도 들어갔고 그 열과 한이 제대로 잘 평형되지 못한 거 이거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담행이라든지 비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을 제때 사용만 하신다면 지금 상태에서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2차로서 또 세포에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몽소통 지금 이 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야, 너무 좋습니다. 나 이 당뇨 있으면서 예, 한 2, 3년 전에 눈코에 들어왔다가 한 다음부터
2: 예. 어, 그랬어요? 예, 예.
1: 예. 얼굴이 그도 푸득푸득, 눈이 푸득푸득, 입에서 춤이 주르륵 나와도 감각 잘 몰랐단 말이야.
2: 예.
1: 그리고 혈압이 그냥 160, 양 100까지 올라가서 예. 혈압약 하루에 두 번씩 달고 있어도 그 양혈압이 떨어질 줄 모르고 이랬던 게 안공하는 그냥 그러마 욕구 다녔단 말입니다.
2: 어...
1: 네, 먼 길은 못 가고
2: 예.
1: 그랬던 게 몽소통을 이번에 이거에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썼는데 어용 좋습니다.
2: 그렇죠. 이 제품 그런 데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1: 예, 혈압 조절이 용 잘 됩니다.
2: 예.
1: 130, 135에서 그도 돌고 있었어요.
2: 아, 정상을 돌아왔네요. 예, 예.
1: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식사 잘하니까 맥이 나오고, 예.
2: 그렇죠.
1: 아프면 예, 무슨 생각 못 하던 게 지금은 기억이 딱딱 돌아와서 영 좋습니다.
2: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기억이 빨리 돌아서는 네.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면 그 환자분은 근심 걱정 없이 원래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서 활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1: 예, 어떤 정사에 같습니다. 얼굴이랑 하나도 까딱이 없습니다.
2: 그렇죠.
1: 예,
2: 예, 예.
1: 식사도 잘하고.
2: 예.
1: 선생님, 내 지금 우리 동생이 이제 부위 살짝 왔단 말이다. 한 4월이 됐는데 지금 병원 아이가 집에서 그 약 무슨 혈압 약 먹고 그것도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몽소통 지금 쓰자 그랬는데 되지요? 예.
2: 아, 이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맨발을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네. 쓰게 되면 기본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효과를 빨리 보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조금만 더 뭐 늦춘다 하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기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라 하세요. 이번에 우대 항당이 항차 좋으니까 예.
1: 네, 예, 그래 병원 가지마 위 몽소통이야 먼저 써보고 그러다
2: 예.
1: 약간 맞으래 괜찮다고 그래. 그래 혈압 조절은 혈압약으로 조절하라 우서 먼저
2: 그렇죠
1: 그래 이 예. 혈압도 조절되고 용 좋다고 그랬대 그림 그리자여서 그래 오늘 겸 선생님 배달 받겠습니다
2: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저기 지금 당수로바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어 당수로바 예
3: 그냥이 자꾸 머리랑 귀신하지고 어지럽지 위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러니까 특히 밤에 소변 사투랑이 자꾸 이래서 내가 좀 당수로바 지금 선택했었는데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2: 어 그렇죠 예예
3: 나든 것든 많이 났고 뒤에서 자꾸 소리 나든 것든 많이 났습니다
2: 어, 그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예
3: 이게 왜 소변 사투가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었지 밤 소변 탔었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2: 예.
3: 예. 이번에 양 조금 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2: 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한 몇 가지 증상 보게 되면 콩팥이 허하고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종합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드시게 되면 예. 곧 효과입니다. 어, 열심히. 예.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지금 저기 몽소통 갖다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4: 예, 야, 이야기에 이제 얼마 안 있었는데 효과 참 빠릅니다.
2: 막힌 거 열어주는 신경, 노공, 여기에 막힌 거 열어주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접촉해봤지만 해도 여기에 들어간 성분처럼 우수한 성분이 적습니다. 예.
4: 예. 이 머리가 난 항상 머리, 이 목일부터 자꾸만 오리 뻗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4: 자꾸 이게 어떻게 되면 되지? 머리, 그리고 머리 절반이 밴드터이가구나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4: 아파.
2: 밴드터이란 게 혈관증 두통입니다. 그게 혈관 경련입니다.
4: 예, 그리고 모기가 항상 뻣뻣함에 한참 문드려주고.
2: 경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손끝이하고 발끝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4: 조금만 절연하고
2: 있어요. 아이고, 신경말초염인데 피가 끝까지

0: 갔다 돌아서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가, 예, 전신이가 그냥 차갑습니다, 항상.
0: 차갑습니다. 아, 순환장애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 이하 갔다 잊었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벌써 한 보름째 가다 봐서 이런 정서도 차 알깁더라고요.
0: 아, 알깁니다. 보름 쓰면 예. 알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1: 머리가 아예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몸이가 벌써 따뜻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1: 예. 그리고 지금, 예, 이 잠도 옛날에 잠깐만 신경을 잃어가지고 잠도 맨 못 자고, 예, 머리 아프면 이랬는데, 잠도 지금 여전히 참 잘 잡니다. 그래서 한 손하게, 예, 원래는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0: 예.
1: 그런 게 지금은 그래도 한 6시간씩 허리 잡니다, 지금.
0: 아, 이게 바로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하면서,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성분들 갖고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것보다도 나는 조금만 어디 긴장하는 게 되면 숨이 너무 참해. 이 혈이 뛰는 게가 있으니까 심리가 뛰는 게가 완을 130, 40개씩 올립니다.
0: 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약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0: 예.
1: 대가당 먹고 이러면 한참씩 이러고
0: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오지단지 약이라고 하는데 수시어 주시왕 같은 거 계속 뭐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1: 예. 이번에 이 약 좋은 약 만났습니다. 이번에 이 약 효과에 벌써 수업은 얼마 안 되니까 효과 이상이고 또 효과에 좋습니다. 이 약.
2: 네, 아, 그럼요.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 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단행간 강철 공장을 포함해서 그 야근 분야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시를 창작해낸 김준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예, 그러면 오늘도 먼저 김준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준 시인이 본명은 이 김영준이고 1951년 5월에 화룡시 팔가다진에서 출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66년 8월에 팔가다 림업 자녀 중학을 졸업하고 1968년에 화룡시 승천진 원봉 6대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갔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70년 6월에 연변 화룡 강철공장 영광로 수리 노동자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0월 1일에 연변 일보에 김강이란 필명으로 천여작시 강철공인이 마음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육속 차관공인이 노래 등 시와 문학작품 여러 편을 발표했습니다. 1975년 10월에 동북공학원 유색금속전업에 입학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 공릉변 대학생이지.
0: 그때는 추천할 때죠.
1: 예, 추천할 때죠. 그 후로 정년 퇴직까지 줄곧 야금 전업 분야에서 사업했으며 연길시 니음제품공장 기술공장장 연변 야금연구소 소장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다시 또 그 창작적 중

0: 등을 받아가지고 연변일보의 시 쓰기 한기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다시 시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좀 끊어졌죠. 예. 몇 년. 그러다 2014년 1월 23일에 또 연변 작가협회도 가입하고 2016년 12월에 첫 시집 쓰기 한기를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여 수시를 발표했고 현재 계속 지금 창작활동 진행 중입니다.
1: 예. 네, 그렇다면 김준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본인이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과목 학습을 중시하였지만 소설 읽기를 무척 즐겼습니다. 소학교 5학년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장편소설을 본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책을 안고 본다고 고무하는 듯한 말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어린 의식에서 소설 주인공의 용감한 성격과 또 따냐의 순진한 사랑이 은근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습 환경이 여의치 않아 무선전 등 자연과학기술 학습을 하는 한편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닥치는 대로 문학서적을 읽었는데 조선어로 번역된 러시아 책이 좀 많았고 구라파의 비판적 사실주의 경전 작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 김준 모르고 덥석 쥐었다. 아 뜨거워.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른다. 시대의 숨결을 덮이며 룡호를 달구는 불덩이.

0: 예, 이 시는 이 제목 자체가 시인데 작자는 처음 시를 접촉할 때 그 놀라움과 얼떨떨함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시라고 쓰니까 자신도 시라고 쓰면서 처음으로 시에 손을 댔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울림을 감성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정수인 시를 멋모르고 처음 접촉했을 때 마치도 불길에 댄 것처럼 아 뜨거워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아니 시라는 게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제다시 자상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는 시대의 숨결을 덮여내야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시대의 숨결을 덮여내야 하고 시는 영혼을 달고 불덩이를 뿜어내야 함을 깨칩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것뿐이 아니겠죠. 시는 시 자체의 내부 규칙에 따라 계속 앞으로 발전합니다. 현대시, 하이퍼시, 복합상징시 등등 여러 가지 변조로 자신의 감수를 담아내죠. 시인은 가시에 접촉했을 때 그 두려움과 설렘과 불과 능혼과 등등을 진솔하게 쏟아냈습니다. 진솔함이 묻어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이 시 자체에서 아주 그 노동자 생활의 그 현장감이 아주 짙게 안겨온다는 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연인입니다.
2: 연인 김준. 못 잊어 느닷없이 꿈결 타고 유령처럼 갈마드는 님. 그대는 내 청춘의 전사. 언가 빗속에 스며들어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 봄이면 연푸른 은신녀, 여름이면 뜨거운 땡볕,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 겨울이면 순결한 흰눈. 사계절 함께 숨쉬어도 무루에 빗긴 달림처럼 보면 한 움큼에 잡힐 듯, 잡으면 흐트러져 없는 님. 못 잊어 고요한 가슴 속을 휘저어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

0: 예, 이 시는이 그 시를 자신의 연인처럼 인격화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는 이 김준신한테 있어서 연인 같은 존재죠.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이 시로 다가오니까. 헌데 일단 이 한 움큼 잡으면 흐트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불태우며 쫓아 달립니다. 나중에 시를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라고 그 미묘하고 아름답고 설레게 하고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또 자신의 빗속까지 스며든 자신의 연인으로 품어 안습니다. 역시 시를 쫓아 마음 달구며 동분서주하는 시인이 소박한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숙의 향기인데 예, 이 시는 또 이 시집의 제목으로도 떠올랐죠.
0: 예, 그렇죠. 예.
2: 속의 향기 김준 왜 쑥을 우러르는지 아십니까? 모양은 꽃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산과들에 흔하게 자라난 그렇게도 볼품없는 에오라지 풀 쨍쨍 햇볕에는 피곤한 듯 해나르니 호적거리는 자태 빛바랜 푸른색 장단에 맵시 낼름 아예 없는 풀잎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리꽃처럼 아롱지지도 않은 그 가엾이 살아가는 풀 속을 무엇라고 찬사를 보드리오까

0: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랍니다.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토분한 독특한 향기. 저기 거칠은 벌판 어디서나 투정없이 억센 뿔이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 고요히 설레는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봄이면 푸른싹 야채로 되고 때로는 제 몸 가로내어 쑥덕되고 지어는 자신을 태워 모닥불되는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 쑥은 바로 나의 귀감이랍니다. 시샘 없이 소탈한 모양새, 무겁고 진득한 그 향기. 어쩌면 삶의 이념 깨우쳐주는 듯 내정령 쑥처럼 살고 싶답니다. 그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그처럼 완강하고 억세게, 그처럼 짙은 향기를 풍기며.
1: 이 시는 또 연변일보에 대학 개방 후에 연변일보 본인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 발표된 이 시는 모두 세 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즉 앞부분이 세 개련에서는 쑥의 부족한 점을 나열 합니다. 뭐 쑥은 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쑥은 또 산과들 아무데나 흔하게 자라고 모양도 별 볼품 없고 맵시넬륨 아예 없고 해나른하게 허우적거리고 등등이. 또 쑥은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래꽃처럼 아롱지지도 않고 가엾이 살아가는,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이 시 두 번째 부분은 즉 4, 5, 6년은 쑥의 우점을 읊었습니다. 즉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고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터분한 독한 향기를 내는 또 쑥이죠. 그리고 저기 거칠은 불판 어디서나 억센 뿌리 내리고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때로는 제목 가루내어 쑥덕되고 자신을 태워 모닥불, 그 목이 풀리 모닥불 되며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점 결점을 다 라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즉 마지막 연에서 쑥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또 완강하고 억세게, 그리고 짙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는 시인의 의지를 뿜어냅니다. 좋은 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작은 풀의 애원입니다.
1: 작은 풀의 애원 김준. 바람아 불지 말아다오. 온 밤 정성껏 모여진 이슬들이 내 몸 위에서 속삭이고 있단다. 별들처럼 다정하고 소송처럼 반짝이는 순정으로 아롱진 밤이슬. 이제 새날이 밝으면 이별의 눈물로 떨어지고 옥구슬로 산산이 부서지거늘. 바람아 제발 고요해다오. 밤이여 조금이라도 길어다오.
2: 예, 이 시도에 아주 독특하게 썼습니다. 시는 지금 제목에서 쓰다시피 작은 풀의 애원이라는 표제 밑에 자신을 작은 풀로 하여서 지금 바람한테 애원하는 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애원하느냐? 바로 자기 몸 위에 이슬들이 모여 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불어 이슬이 풀아지에서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정처럼 반짝이고 순정으로 아롱진 그런 이슬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바람한테 애원할 뿐만 아니라 밤한테도 애원한 거예요. 밤이요 조금이라도 길어다. 이슬은 이렇게 옥구슬 같은 이슬이 바람 때문에 리베르 눈물을 떨구며 산산이 부서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자연의 힘을 빌어 진솔하게 읊조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대자연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잘 투영된 막진 시입니다.
1: 첫사랑 김준. 그대 흐느끼는 날숨이 내 폐부에 감돌아치고 그대 심장의 달림질이 내 가슴벽을 울려주고 그대 애머픈 채취에 내 혼신 취해버리고 그대 달아오른 체온에 내 온몸 활활 불타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내 사랑하는 고향 산천아.

0: 산천이 흐느끼는 날숨이 자신의 피부에 깊이 감돌아친다고 합니다. 다음 또 고향산천의 그 심장이 달림질이 자신의 가슴뼈를 울려주고 고향산천의 애먹은 채취가 자신의 혼신을 취해버리게 하고 또 고향이 달아오른 체온에 자신의 온몸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부위에 자극주는 고향산천이 날숨, 심장이 달림질, 애먹은 채취, 달아오른 체온 등등이 그의 폐부와 가슴뼈과 혼신과 온몸에 전해지는 그런 그 짜릿한 감동을 진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향 산천을 위해 끝없이 사랑하는 시인이 사무친 그리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새하얀 천사입니다.
2: 새하얀 천사 김준. 나 가리, 나 가리. 한처럼 되뇌이시더니 끝내는 떠나셔야만 하리까.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주원, 새하얀 옷고름, 새하얀 보선자림에 아지랑이 일렁이는 언덕에서 섬처럼 가벼운 구름 타시고 안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어머니. 못가리, 못가리. 못단 사랑이 무거워 못단 효심이 사무쳐 저 산꽃나무에 서린 혼백 하얗게 피어오른 꽃고름 바람이 흐느끼는 꽃까지 떨어져 흩날리는 꽃잎들 새하얗게 가시려다 새하얗게 남으시고 새하얗게 울고 있는 마음에 새하얗게 살아계시는 어머니.

0: 예, 이 시는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사모의 마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노래함에 있어서 먼저는 어머니가 드리시던 말씀을 쓴 다음에 어머님께서 떠나실 때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조업, 새하얀 옷걸음, 새하얀 벗은 차림 모두가 새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님들이 옷단장이죠. 그 다음 어머님께서 가시는 장면을 내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곳은 아리랑이 일렁이는 언덕이고 가는 길이 도구는 솜추른 가벼운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시었습니다. 그리고 닿을 곳은 안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떠나시는 어머님이 그 주변 분위기를 아주 깨끗하고 안온하고 예쁘게 묘사했습니다. 다음에 시적자는 어머님을 안 보내려고 소리소리 외치는 그 리우를 쓰고 있습니다. 못가리 못가리 못다한 사랑이 무거워 못다한 효심이 사무치오. 여기서의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효심이 못 보낸 리우입니다. 결국에 아들이 간절한 이문에 어머니는 몸만 가시고 마음은 아들이 가슴 속에 하얗게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짠한 효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산과 술을 나누다입니다.
2: 산과 술을 나누다. 김준. 너무도 말소 적은 친구, 너무도 속심 깊은 친구. 우리는 가끔 함께 술을 마인다. 뜨거운 정감을 나누어 본다. 나는 너한테 독한 대가리 좋다고 하지만 너는 나한테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장한다. 봄꽃잎에 맺힌 잠이슬, 짙은 녹음 속의 샘침물, 산열매 고인 과일즙, 하얗게 정지한 눈썩이물, 계절마다 색다른 참신한 향취. 오가는 말은 없어도 다정하게 울리는 발걸음 장단. 너의 침묵에 노크하면 석연이여.

0: 벌어지는 두 넓은 가슴. 어느결 취해버리는 나는 아예 너를 내각으로 안고 너는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서로서로 서로 진정을 토로한다. 사나 친구야, 왜 그다지도 말이 없느냐. 너의 웅숭한 깊이를 보여다오. 사는 무언으로 대답한다. 나의 신념은
1: 향이 좋다고 권하고, 꽃잎에 맺힌 참이슬을 또 권하고, 짙은 녹음 속의 샘침물을 권하고, 산열매에 고인 과일즙을 권하고, 하얗게 정제된 눈썩이물을 또 권하고, 계절마다의 색다른 참신한 향취를 권합니다. 모두 다 산속에 무진장하게 넘쳐있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늘 침묵하는 산은 놓고만 하면 드넓은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취해버리면 산은 또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진정을 토로하는, 나중에 산은 웅숭 깊은 깊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그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자기 노래는 바로 침묵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이슬은 이렇게 산, 즉 대자연의 심장의 소리를 파헤쳐내고 침묵의 깊은 뜻을 파헤쳐냅니다. 대자연의 드넓은 사색의 깊이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대자연에서 얻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따라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시인은 노린 겁니다. 시 마지막에 야호 야호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대자연의 높고 깊음을 목적껏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그 자연과 홀로 마주한다서 자연과 그 뭐니 대화를 하면서 그 느낀 감수를 시로 쓴 작품이 많은데, 여기서 아마 전형적인 작품이 그 리베기 그 월하 독작이라는 아마 그 시가 아닌가.
1: 그렇죠. 그건 완전 대작이죠.
3: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선바위입니다.
0: 선바위. 룡정 명동의 선바위 앞에서 김준.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눕지도 아니하고 지난 세월을 굽어보며 장공의 우뚝 치솟았는가. 검어게 멍들은 가슴을 안고 빼앗긴 삶의 자유를 되찾으려 먼 하늘 향해 강철의 발톱을 뻗치고 먹구름 가시던 선바위. 정의에 떨친 지사들의 심장을 벼려주고 원한에 떨던 결의들의 항쟁의 불길 되어 핏빛널 휘감고 선고자의 꽃 피우던 선바위. 언제도 이 땅의 푸른 생명들 살아 숨쉬는 넋으로 광활한 하늘 복판에 인류 운명의 꿈을 띄우며 흰 비둘기 때 날리는 선바위.

0: 예, 이 시는 영종교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목에 우뚝 선 선바위를 노래하고 있는데, 선바위가 걸어온 역사를 노래했고, 이 땅의 피진한 항쟁의 세월을 회고하며 그 많은 걸 직접 묵묵히 목격한 선바위를 통해 정의에 떨친 지사들의 심장을 도닥였습니다. 선바위는 길목에 우뚝 치솟아 일본군이 돈을 탈취하는 사건도 지켜보았을 것이고, 시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선구자들의 말바꿈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많은 항일지사들이 선바위 일대에서 활동했다지요. 신은 바로 이런 점을 선바위에 다져놓고 그 역사의 견증자인 바위가 오늘도 평화의 비둘기 때 날리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네, 깊어가는 이 갈날 김준 시인의 역사와 고향과 자연과 함께한 시들을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혜, 유익한 건강정보, 매일 만나는 장수 이야기가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장약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내방, 국경절 추석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 같은 기회를 또 기다리자면은 이번에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 4곽을 이때까지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번도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오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외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그리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에 900g짜리인데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이번에 900g짜리를 드리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 우대 활동 여태까지 장약 심내방을 강의해 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담겨서 온 후로 제일 우리 활동이 좋은 우리 활동입니다. 예, 한 번도 옛날에 이런 우리 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심내방 오랫동안 쓰니 한답니다.
1: 예,
2: 이 약을 써보니까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저는 노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 지르시 굽고 거기다 어느 장애에 눈이 다 덮이고 그 다음에 약이나 물 먹다 태그.
1: 예, 어제서 지금 잘 그런 신호가 잘 아야 됩니다.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신호대는 고스 찾아서 말씀하시오.
2: 그래.
1: 신호가 아야 됩니다. 예,
2: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이라면 이게 다 정상을 내가지고 지금은 사는 게 정말 이 약 덕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병원도 이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비율 부족이 심해서 예, 정말 엄청 고생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이 약 먹고 지금 비율 부족도 해결받고
1: 기혈부족이 원래 또 치료되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혈부족이 그게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2: 그래놓으니까 지금 혈압이 확 났던 게 정상이 되고
1: 예.
2: 옛날에는 고소 어지럽고 맥였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그 증상들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2: 이 소장과원이 고산지대에 그런 뭔가 산소도 대량이 많은 약대고 뭐
1: 맞습니다.
2: 그리고 소장에서 아이언 한 그물 불륜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약효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 없이 강화되고
1: 맞습니다. 그래 약효력이 그리 강하고

0: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 그리고 선생님은 5년 우선 오라든 며칠에
0: 이제 4월이만 있으면은 5년 6개월입니다. 딱.
1: 예, 저도 그거 예. 지금 먹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정말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중풍 예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장도 저는 두절하라는 사람인데 건산수치 도달 못해 두절 못하고 그래서 정말 심장을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든지 지금은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예, 숨 찬 거 모르고 답답한 거 모르고 그래서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약속이 좀 얼마나
0: 이 악덕이 걔도 많이 지금 비난하기
1: 정말 문화에 잘 보냈습니다. 이건 또 이 딱 오장육부만 치료하는 게 오장육부 어디나 다 치료랍니다. 정말
0: 예.
1: 그 장약 심내방만 치료 그 심장하고 뇌혈관만 치료를 하는 게
0: 예, 맞습니다.
1: 그래 놓으니까 나 지금은 하루에 세 번씩 꺾어 먹을까 제품도 아니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옛날에는 이것도 그 건룡 황제가 쓰고 이거 중풍에서 해탈됐대 그 뭔가
0: 거의 그 건룡 황제도 그때 그 예. 성황에서 완전히 그렇게 그 약을 안 쓰면은 부유 올 수 있습니다. 그 숱한 명이들이 다 그 지금 그 병을 고치겠다고 왕리병을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되지 않아가지고 제마 이게 서상 이사입니다. 제마가 딱 가을에 왔다가 그 딱 이 홍경천하고 아 그런 소홍화 요게 소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요걸 딱 그서 처방해서 그 황제한테 드시게 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그 후로 35년 동안 더 그 왕위 자리를 보존하면서 그런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1: 그래 놓으니까 예. 그런 황제 쓴 약이 되고 이제 더 효과도 그게
0: 그렇죠.
1: 확실한
0: 예.
1: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 약을 쓰면 보면 좀더 이 약에 대한 이런
0: 긍정이 가죠.
1: 예, 긍정 가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내가 쓰고 좋은 거 보고 모두 쓰고 모두 효과 보니까 모두 좋다 하지 그러니까 이 약
0: 맞습니다.
1: 쓰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그런 외숙모하고 외삼촌이가 이렇게 외숙모는 당뇨합병증을 해가지고 정말 영 엄청 고생하던 게 지금은 영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너무나 좋다고 내 전화했던 게 그것도 카우티에 이렇게 배달해달라.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 어서, 혈압 조절하는데 30일에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예. 예. 그러다, 예, 선생님 작년 신예방, 아, 강의를 듣고 신예방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알려진 방법을 같이 들었는데.
0: 예, 그게 역색, 료법입니다.
3: 예, 혈압 조절은 너무 잘 되니까 야득달 만에 신내방 먹어도 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3: 아, 그리고 나는 또 병원에 가 검사하는 결과에 경동에 오른쪽 방팔이 있다는 진단받았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도 항상 예,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이게 언제 떨어질까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아예 살았는데
0: 그렇죠 예
3: 그러다 내가 늑다 밥 먹고 검사한 결과 이 방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좋죠 예
3: 예 그러니까 정말 몸에 큰 시한폭탄 없었으니까 큰 지름 났습니다.
0: 예, 예.
3: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당뇨합병증은 혈압도 높고 항상 어지럽지 않고 특히 밥솥에는 영차다 고생했습니다.
0: 예
3: 그러다 이 약 먹으면 조금 혈압도 좀 되고 어지럽지 않나 밤소변에 줄어드니까 조금 밤 자도 안 해 정신이 바짝 난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우리는 정말 나도 또 여러 사람이 소개를 쓰고 있는데 다 좋다면 다 번쩍마다 칭찬을 합니다.
0: 예. 이 약은 이 소개를 해서도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3: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작년 신유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저는 3년 전에 이 약을 시작했었는데, 지금까지, 예, 야, 신뢰 나빠서 그리 고생하던 게, 약이나 약을 다 써도 효과를 못보던 게, 이 약을 먹고 효과 봐서 지금 3년째 지금 아무 증상도 없이 싹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죠, 예.
4: 예, 이 약이네, 너무 믿음이 가서 쓰고 보니까 서장약이 되다, 예.
0: 맞습니다, 예.
4: 예, 서장약이, 예, 뭐, 좋다고 모두.
0: 원래 그게 이름이 알고 있습니다.
4: 좋다는데 모두 서장약을 최고라고 모두 말합니다.
0: 예.
4: 예, 그래, 네.

0: Όσο έχω κάνει ταλβάσε, αι κάσουμε ήμουν το μόλι ενώ κουστά τον κοτό ήρωκου. Αι πάμε τσάντα κατά σούμε όλα έβασο κουνιά κόσια να τον κοτή ήρωκου. Ή αξούχουνε έβαντο ήρωσουντα.
1: Ή, τσότσιο.
0: Ή, κουένε ή αγιε νόμο τόκου νόμο μητή με γαγάτο ουλίον καμνόκο εσάγνεν κουλέντε. Κουδο τεωνάτα μας ήτσα ή αγουτέτο σύγετονι ουλίον καμή. Ή. Τσίγουμ αμουρούν. 아, 저 사람 같이 앉습니다.
1: 아하, 얼마나 잤습니까, 예?
0: 매일 자는 철 타고 소리, 매일 놀아다니는 게 지금 10달 넘으면 하루 두 배 놓고 놀아다닌다.
1: 예.
0: 예, 기억력도 좋고, 매겹다 말다고 시사도 잘하고,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영감이 이 등대기 자꾸 또 열이 난다 합디다.
1: 예, 등대기 열이 나는 것도 그렇게 좋습니다, 이야기.
0: 잤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 써서 그래도 그게 정말 까똑같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아무래도 그것은 또 이해죠.
1: 예, 그렇죠.
0: 예, 그래 여러 가지로 효과를 봐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나는 이하고 계속 둘 때까지 쓸려사입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심장 가정고 예. 내경색 돈 사람이면 이야기 쓰면 그렇게 좋습니다.
0: 예, 우리 동네 사람도 내 여러 소개한데 모두 좋다고 모두 낫다고 모두 내가 말합니다.
1: 예, 여러 명이 정말 소개를 했지니까.
0: 예, 그래 예. 후에 다 먹으면 또 싸겠다 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 그 우리 또 활동실에 내 친구 안에 있는 게 내
1: 예.
0: 나사진 거 우리 응감이가 욕받아진 거 보고서 자기도 그 약을 먹겠다 한데 신근염이라는 그런 약 배란다.
1: 아,
0: 예, 그런 예. 게 먹으면 좋은가 물어봅니다.
1: 좋죠. 예, 이 신근염이라는 거는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예, 이 예. 주요하게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왼쪽 가슴을 꽉 눌러놓는 것 같은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또 바늘로 찌르는 듯하는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아 이랬는데 예, 또 심교통하고 비슷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아픔이 예. 더 오래 지속되고 심교통보다는 예, 휴식을 취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예, 예 그리고 이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예, 뻗치기도 합니다. 예. 항상 이게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이 두근닥거리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심혈문란이 나타나죠. 예. 예, 이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예.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장약 심리 방법 때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성분이 당귀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이 담남성은 음을 자양해가지고 심장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지룡은 또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또 기를 보충해주고 음을 자양해주셔. 예. 또 우슬은 황기와 결합해서 기를 보양해주고 또 음액을 자양해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랑 소홍화랑 또 담남성이랑 소목이랑 우슬이 들어갔고 또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고 예, 혈액순환을 잘
0: 기도해서 약도 감량하고 기관을 줄이고 그러니 또 독서를 끄고 한 대 해서 쓰고 이랬는 게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요즘 혈압은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1: 예, 예. 얼마 좋습니까?
0: 예, 얼마 큰 문제.
1: 예, 혈압 조절이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깨일오면에도 와서 혈압이 제일 거기 나지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고라니 계속 굴려 먹은 거를 했습니다. 뽕한 게.
1: 아, 예.
0: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나는 게 아주 고라니 맛있게 느낌이고 참 습기도 상쾌하단 말이에요.
1: 예, 이 약을 드시면은 고라니 것의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난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 예, 예. 확실히 다른 날 무슨 이런 느낌 못 느끼는데. 문의하여서 겨우 관절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관절에 두통이 되니까 오르내리면 힘들었지.
1: 예.
0: 그런데 예, 다리 붓기가 내니까 뭐 꺾지 못하든지 무릎 붓기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3층은 이렇게도 쉬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다는
1: 얘기예요.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얼마나 저기 뭔가
1: 큰 우리 활동 하지않까
0: 예, 우리 할 때 얼마 줬습니까? 예. 수술 정도를 해서 용도 하세요. 우리는 두 분이 같이 쓰다고 배달 받아왔

0: 같습니다. 그런데 내 학교 제일 친한 딱 친구가 얘 자꾸 심장 떨린다 떨린다 하다 괜히 병원 가봐라 병원 가봐라 병원에 가본 게 수방창이 갑니다.
1: 아, 예. 네.
0: 그래서 그 떨린다 뭐 담당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너도 겸 이 약도 쓰세요. 약도 쓰지만 이 약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 약간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좋다면 자기는 무슨 저승 없이 쓰겠다면서 잘 알아봐달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1: 이게 이제 방찬이라는데 심장병 중에 한 개 류형입니다. 예, 심방 떨림을 말하죠. 예, 심장 안에는 예, 전기회로와 같은 전도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심방 내부의 전기신호가 완전히 뒤엉키면 심방이 1분에 350 내지 600회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게 불규칙적으로 떨립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축을 할 수 없게 되죠. 예, 이 방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제대로 되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예,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서 대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부전이 이런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기혈부족을 꼭 치료해줘가지고 음양평형을 잡아주고 심맥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아, 핵심으로 해서 예, 치료를 해주는 외에 또 아,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고 음이 허해가지고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예. 불이 왕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혈부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그에 따라서 또 기혈부속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서홍화랑 홍경천이랑 황계랑 당귀 천궁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맥 기능을 개선해주는 이런 성분 홍경천이랑 아, 또 그 이 소목이랑 이 당귀랑 서홍화가 심장 경락이 들어가 가지고 아, 또 심맥 기능을 개선해 주시오. 예. 그 외에 또 담이 막힌 걸 이 가래가 막힌 걸 녹여 주고 아, 또 음이 이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는 이런 성분이 황계하고 당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음이 허해가지고 아,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황계, 우슬하고 담남성, 소목하고 당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방 떨림 치료에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0: 네,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해가 떠서리 잘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방송을 듣고서리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히라도설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이 약을 먹고서리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얘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얘 다른 주제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얘 주제를 여치 못했습니다.
1: 예.
3: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얘 이상의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얘 심장이 소화되어서 얘 너무 기뻐한다.
1: 그렇죠. 예.
3: 예. 우리는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한다.
1: 예, 좋죠.
3: 예. 그래, 이번 예, 저희는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까지 그리 큰 우리 활동이 없었겠구만.
1: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리 큰 우리 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3: 예, 나는 그래, 이번 우리 활동이 예, 저희는 뭔가 큰 우리 활동이라, 큰 우리 활동이니까 나 예, 예. 우리 둘이 먹자고서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3: 예, 개구서리서 뭔가 우리 신우 예, 일본에 있는데 예, 부채수료가 예, 그랬다.
1: 아.
3: 신우이는 예, 심율이 너무 빨리 뛰고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발다리가 예, 저려나고 이래가지고서 예, 일도 못하고 예, 계속 이렇게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내 전번에 예, 부채줬는데 예, 그 약을 먹으니까 나 예, 얼마나 좋은지 예, 모든 게 그렇게 나아지더랍니다.
1: 예.
3: 예, 그래, 예, 오늘 예, 또 부채달랍니다.
1: 예. 이거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 다 예, 이번에 우리 예. 활동 놓치기만 하면 1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예. 바싹 꺼서 이번에 그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1: 아,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한 이 예, 청해성 진주 장약 집단이 예,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은 아, 그 이 청해성 그 진주 장약 집단에서 생산한 이런 그 약입니다. 예.

전문적인 이 장약 집단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장약을 만드는 데서 제일 큰 장약제약 기업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며칠 안 있으면은 5년 6개월을 지금 방송에서 강의 드리고 있는데 장약 심리방을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렇게 5년 6개월이 되는 동안 이 고여준수라는 게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고여준수라는 게 치료약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 비순번호가 이 약품 비순번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비순번호가 계속 이 비순번호입니다. 그리고 중약 표시 Z 중약이라는 게 계속 그게 변한 적이 없고 국가여전지에서의 국가위생부에서 비순했다는 이게 이 번호 그 국가약품 비순번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 약은 믿을 만한 이런 약이죠.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볼 때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그런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소분자로 나온 이런 약이 중약이기 때문에 먹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심장병을 치료가 이게 아주 그 난도가 있는 이런 병입니다. 심장병이라는 이 병은 걸리기 쉽지 일단

0: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구급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생명이 종말에 남은져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예. 뇌출혈이 왔을 때 빨리 요알링을 불러서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은 아, 그 생각만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이 상약심내방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그 이 약각을 받아지고 환자분들 보면은 이게 서장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서장 이사가 그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가? 아, 그리고 중리가 이 그 상약심내방이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다 따로따로 씌어 있습니다. 예. 우리 약은 아, 중약이면서 아, 서장약이기 때문에 이 서장 이사가 선호하는 이 주치공능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서장이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심근경색하고 이 뇌출혈을 그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이 아주 이게 심한 병이죠. 예. 이게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랑 또 뇌경색이랑 뇌출 출혈이랑 이게 심한 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죠. 예. 예,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또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용해시켜주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 이 작은 혈관이가 그 이 모세혈관은 제일 작은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그 다 뚫어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주고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준다. 예. 그리고 뇌혈관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주죠. 예. 특히는 심장하고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장병은 물론이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가지 그 심장병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보도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0: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 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동석이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인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동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속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 쪽에서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는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0: 가장 큰 선거는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병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주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이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이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 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화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철해 사상인설, 리론지도, 법치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하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1: 그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0: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 대표들의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주관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0: 소모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1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천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틀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타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교육국 지도부 성원들은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혼천시 당위 교육사비위원회의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종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무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1: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성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삼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노래
2: 듣고 싶은 연년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년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삶의 안식처를 향한 그리운 발걸음입니다. 빅맨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찬송을 감상하시죠. 따뜻한 안식처 같은 배려 많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누나 가서 불러드립니다.

여서 가슴에 새겨진 거대한 품, 조국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요 작사 조영만 작곡의 조국과 나를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민도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함께 피어 더 아름다운 정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인연을 그립니다. 비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영래 작사 송일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기상단원을 보내드립니다. 화합의 기쁨이 가슴 가득 번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염소원 가수가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간, 그 따사로움을 성실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이기하며 걸어가는 삶의 대중을 노래한 김동진 작사 최학상 작곡의 나란히를 안동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0: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도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잼 교식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국경절하고 추석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환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또 명절 선물 시트도 드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평상시에 그냥 머리 혈압은 그리 높지 않은데 변동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 아파서요. 고생만 했습니다.
1: 네.
2: 한 번씩 아프다면 머리 터지는 것도 아프고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근데 나아까 하면서 또 하루는 어렵다 또 이튿날은 또 한 가지 이뤘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강의하는 동충하초를 석 달 먹었는데 이루어서 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신기했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래 너무 좋지 않고 머리도 막아진다.
1: 네.
2: 그리고 건망증이 있어서 기운력이 떨어져서 그냥 하자도 말도 잘 못하고 또 물어보던 것도 못 물어보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이 건망증이만 해결돼서 너무 좋고 기운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1: 네.
2: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 많이 막아지게 정신이 난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전해기면 귀에서 소리 나서 자지 못했습니다. 윙 소리 나지 또 잘 들리 아침에 일어나서 잘 들리지 않지 해서 그래도 이게 이 조상이 요즘에는 소리 덜 나고 귀도 잘 들린다 지금.
1: 네.
2: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 엄마부터 자지 못하던 게.
1: 네.
2: 그러니까 온몸에 기운이 나고 정신 나고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긴다.
1: 네.
2: 그리고 목에 가래 붙어서 가름가름 걸던 것도 많이 나아지고 겨울에는 진짜 이게 먹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1: 네.
2: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얼마나 신기한 약이니까.
1: 예.
2: 진짜 먹어보니까 내 좋은 약인 게 알리겠다. 그래 하루에 한번 먹자가 너무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두 분이 같이 먹고 그래서 오늘이 열야두각산 활동에도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지금 열야두각 사면은 23곽 예.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 하고 예. 3,000원까지 달하는 이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2: 예.
1: 예. 그리고 교식도 또 두고 드리고.
2: 예. 교식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심장 영양제라 예. 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충하초 발효 균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야, 이 심장하고 폐인을 채워야 합니다. 예.
1: 네. 예.
3: 용서순환 아니 관심병도 있고 신경경색이 있어서 예, 가끔가다 이 쓰러져서 눈도 범 병이고 이런 차수가 아무래 한 대여섯 번 됩니다.
1: 네.
3: 이런 게 예, 이 동충하초 지금 예, 쓰고 저리 예, 많이 좋습니다. 심장도 동충하초 써서는 지금 한 번도 병원 아이가 봤습니다.
1: 네.
3: 그래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폐도 같이 따라서 좋아져서 예,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수원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 소변이 줄줄줄 하면서 예, 저녁에는 자지 못했단 말이다. 화장실이 이라도 번 가다 나면 언제 다시 할 건가.
1: 네.
3: 그래도 게 지금 예, 소변도 시원히 나가고 예, 몸에 붓기도 빠지고 몸도 헷가 빠지고 오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4: 이 필고생을 다 했는데 예, 아,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두 달 먹으니까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둥둥합대다.
1: 예.
4: 예, 그래던 게 예, 그다음에 한쪽 귀에서 물이 나던 것도 예, 에,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몸이 원래 약한 사람인데 예, 어째 그런지 예, 당구출이 그렇게 높습니까?
1: 네, 간과 관계됩니다. 당구출 높은.
4: 오, 그렇구만.
1: 예. 간이 네. 나빠 그렇습니다.
4: 오, 간이 나빠 그렇구만.
1: 네.
4: 에, 그래가지고 예, 소화도 아이 되고 예, 그다음에 네. 밤에 뭐 예, 잠도 아이 오고 예, 그래서 예, 불면증이 다 생겼댔습니다.
1: 네.
4: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먹은 다음에 예, 당구추이 예, 점점 낮아지면서 예,
1: 네.
4: 예, 불면증도 사라지고 예, 에, 귀에서 예, 소리 나던 것도 사라지고 예, 밥도 잘 먹고 그랍니다.
1: 네.
4: 예. 예. 그래가지고 담결석이 있어가지고, 예, 하늘 따위 맞붙는데, 아픔을, 예, 당했댔는데, 네, 예, 그것도,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소변이 잘 나가니까, 언제 그, 저, 그 모래가, 예, 빠져나갔는지, 예, 아이, 그 후에 그렇게 아픈 게 모르겠습니다.
1: 네.
4: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예, 아이, 그, 저, 결석이, 예, 지금 없어졌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글쎄 지금 살구나 잽니까?
1: 네.
4: 하여튼 예, 이 동충하촌의 발효분은 먹어봐야 압니다.
1: 네.
4: 먹어본 사람은 이 약이 진짜로 좋은 약이라는 걸 예,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피부가 예, 갈아봐서 예, 고장 막 여기저기 굵고 했는데 예, 지금 피부가 예, 갈아지 않고 예, 피부가 예, 버들버들하고 어떻게 좋은지 예, 나가면 예, 내 나이로 알봅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얘 한 70대로 봅니다.
1: 네.
4: 그래서 얘 마음으로 줬습니다.
1: 네.
4: 그리고 요즘 반주 줄래 우리 다리 아파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얘 지금 아프지 않고 얘 잘 걸어다닙니다.
1: 네.
4: 예. 그래네 이 약은 얘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께는 최고 약이라고 얘. 딴 약을 쓸 필요 없고 예, 이 약만 먹으면 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예,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겠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에 아홉 과를 쌓았는데요. 어째 그리 우대졌습니까?
1: 네.
4: 그래서 예, 우리 시세동시에 왔다 가서 예, 그 약을 가져갔는데 예, 이번에 내 앞으로도 아홉 과를 사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활동이 또 좋습니다. 아홉 가게는 11곽을 드리면서 또 네. 명절 현금 상품권 500원 하고 네. 또 영양밥솥 하나 또 드립니다.
4: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예.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예.
1: 예. 예.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5: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동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예, 저 동춘하소 발효기 한번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6: 예. 저희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지금. 예, 이거 먹기 전에, 네, 언더는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긴 불편한데, 제일 힘들다는 거는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네. 예.
6: 그거 누구 먹어도, 너무 꿈꾸기다 일어납니다.
1: 네. 예.
6: 깨고는 그저 이 뒷장들이 그저 땀이 그저 졸졸졸 나오고 예. 깨어 뭐 첨약도 먹어보고 뭐 강고약도 먹어보고 많이 약을 썼는데 효력 못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약을 이것저것 먹어 그런지 진짜 이 경력이란 게 말이 안 되고 예. 막 울증증도 거지나게 됐습니다. 예, 몇 년 자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건강 상태가 진짜 대단히 나빴겠죠.
1: 네.
6: 그러다가 내 이 동춘하초 발효균 보는 방송 듣고서 이거 마지막으로 선택해 먹어보자 해서 먹은 게 이걸로
4: 초점 잠 자는 거 해결했습니다. 다운다. 가슴이 더 그러고 감히 거서 이 밥맛도 없고 그랬던 게 밥도 맛있지 여러모로 용돌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보다 추위로 개가 색이 탔다.

0: 나왔냐고 먹었는데 어째 효과 없습니다.
1: 그 기와 정이 모자란 음과 양이가 병행 안 됩니다. 동충하초는 기와 정, 음과 양 이거 다 동시에 보충합니다. 예.
0: 글씨, 그래 그런지 이 동충하초 가지고 이거 해결했단 말입니다. 나 지금 영컵부나 머물러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하루에 한번 먹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언니도 같이 쓴단 말입니다. 우리 언니는 노시산에 왔습니다.
1: 네.
0: 예, 노시산에 오고 우리 언니도 이게 이 피해가 이게 그닥 좋지가 않아가지고 본가스님을 계속 지침 달고 있는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이 고념에서 이거 우리 언니도 이거 썼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단다.
1: 네, 중풍 후유증에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그것도 있고 이 기침도 이 지금 이 가스를 잡아서 노선에 예. 그 기침 크게 이롭다며 기랬더라.
1: 네.
0: 내 언니 추석 이번에 추석 활동이 되다 줬었지 난 좀 싸겠는데 싸겠는가니까 우리 언니도 싸게 됐어도 그 우리 둘이 같이 싸겠습니다.
1: 네.
0: 18가구 싸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0666번에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가을에는 폐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 폐건강이라 할 때에는 전통 의학으로나 현대 의학으로도 예,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가 최고의 비법입니다. 예, 우리 폐가 건강하자면은 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 이론에서는 폐는 기 근본이고 피부하고 코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폐를 잘 보양하면은 면역력은 따라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에 가장 유익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 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적게 하고 또 오래된 만성 기침이라든가 오래된 천식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이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전하는 예, 이 호흡기하고 면역력이 상관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건조하기 때문에 폐가 또 예민해집니다. 예, 지금 우리 어느 모든 데를 가면은 아, 좀 호흡기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가을은 수확이 계절이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기운이 수렴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 몸도 밖으로 뻗는 기운을 안으로 걷어들이면서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가을을 구미 계절이라고 합니다.

0: 바로 폐의 계절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폐가 상하면은 감기하고 기침은 물론이고 면역력하고 감정까지 좀 흔들립니다. 예, 때문에 요즘에는 좀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골이 아프고 예, 두통이 막 생기고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상태는 바로 내 호흡기 이 계통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런 신호하고 한 가지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내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진정시키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 호흡기를 잘 돌본다 할 때에는 이 감정도 같이 온정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건조한 공기라 할 때에는 폐하고 기관지 점막을 약하게 하고 차가워진 이 날씨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면서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예, 일단 우리 인체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체온하고 면역력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기온이 수염된다 할 때에는 우울감하고 고독감이 증가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 동성학과 바르긴 먹은 지 어떤 2년가량 됐는데,
0: 예.
2: 저는 정말 이 동성학과 바르긴 접수해 먹어서 내 몸이 정말 많은 면에서 개선까지였습니다. 이건 정말 몸이 어디나 아예 본데 없이 몸이 불편하고 정말 거동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 어서 귀찮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이래서 이거 접수를 해서 그 전에도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약 그것도 좋다는 건 다 먹고 그것도 사들여서 약이 그래서 집에 그래서 맨 그래서 약방 받아서 막 더 아낀다.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 번 방송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런데 그래서 광고다. 사람들마다 이 방송 광고 약은 비싸기만 비싸고 뭐 어찌고 이런 여러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접수를 하는가 어찌는가 생각하다가 어쨌든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보면 영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양과 우향이 이게 병행돼야 병이 없겠는데 나는 항상 이 사람을 보면 중이들은 기혈이 부족하다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게 좀 부족하다 합니다. 양이 부족하고
0: 네.
2: 예, 그리고 내가 좀 혈압이 났습니다.
0: 네.
2: 나서부터 정말 처녀 때부터 아때부터 혈압이 났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0: 기혈이 부족한 나, 것만
2: 예, 기혈이 네. 이러니까 맥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요즘 혈압이 더 내려갑니다. 어제 그래고 맥이 없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그러다 나니까 몸이 그냥 아프고 불편했는데 그래서 약을 세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냥 이렇게 심하게 발작하면 그 다음에 막 예수가 없고 타하고 막 머리 아파요. 일어나 못 나고 이래 그래서 약을 또 쓰고 뭐 땡지도 먹고 이래는 것도 지났는데 계속 이게 그래서 너무 자꾸 발작하지 계속 이렇게 머리 아프니까 정성편을 계속 먹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정말 귀찮습니다. 근데 이거 접수를 해서 먹기 시작해서는 이 머리가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혈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0: 예.
2: 이전보다의 기대가 조금 맥이도 나고 그다음에 밥도 그래도 내가 식사도 뭐 정말 나서서 먹네 하우네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가 이래니까 영 또 아이도 왔습니다. 정도 병 자꾸 먹으니까 그런지 위가 영 그래가지고 술이 힘들었는데 점점 입맛이 오고 밥이 이렇게 조금 더 먹어도 소화시키고 그냥 소화해야 되고 미칠 때 그냥 딱 내킨 것처럼 그냥 온진 같아서 대체 마들라 세게 댕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해서는 그 소화도 되고 이 온진 같은 것도 좀 나서지니까 대체 마들라 아이가서 그래야 될거 있어서는 왜 못 알고 계속 댕기니까 지금 어제 대체 마들라 아이였는가 그냥 기대했다. 어찌 뭐 어찌 괜찮다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지내는데

0: 이거 시작해서부터 계속 이렇게 등등거 인기극이 어디나에 다 돌아가시니까 아 이게 무슨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아프던 게 지금 정도편으로서는 아예 먹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 아예 먹으면 안 할라 아예 좋으니까 그래서 심심해서 매일 먹었는데 지금 부어서 선택했습니다.
1: 네.
0: 아예 먹어도 일 없을 때다.
1: 네.
0: 이사님 처음에는 그거 아예 몸도 아프면 어찌겠는가 혹시 먹었는데 이제 지금 저걸로 뭐 아예 먹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도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은 완전히 아예 먹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먹는데 정말 점점 좋아지고 여기저기 일 없어지고 목소리나 좀 이렇게 매기도 나고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어찌기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동료들도 자꾸 나오라해서 나와서 광장에도 나가고 먹네 지금 언제 생깁니다.
1: 네.
0: 아 이런 우선 이걸로 내가 선택하고 다른 약 병원도 가지 말고 다른 약도 싸지 말고 이거 안 남아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그냥 싸서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1: 지금 또 활동이 제일 좀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네.
1: 예,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오래 앓거나에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0: 감사드립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등만 작사 남려령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풍경, 힘차게 발전하는 연변의 모습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마음을 밝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웃음으로 늘 웃는 얼굴로 매를 맞이한다면 분명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겠죠. 이어서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최출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동철 작사, 방권을 작곡의 한삼백년 살아볼까, 한오백년 살아볼까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미래의 밝은 길을 응원하는 가요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승철 작곡의 행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죠. 이어서 김종권 작사, 김종성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리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솔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배정호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의 서야곡 보내드립니다.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당신,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몰라, 리슬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며 배우는 것, 겪어야만 깨닫는 삶의 진리,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허강일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살다 보면 보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주최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관광 노지로 부상함으로써 연길이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서 작사 박광춘 작곡의 연길이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우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천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건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뇌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예, 중앙이라는 양. 큰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악요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 만든 약입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약이 이런 그 머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약재들 자체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모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0: 네.
1: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한다. 간선,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1: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에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건네보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거 쓰기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위에서도 덩치덩치도 그냥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잠은 예, 못 왔습니다. 네, 이게 하루,
1: 예.
0: 하루, 3시간씩 봤지도 못 왔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이게 머리가 그냥 아프고, 나게 덩치가 나고, 병들이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도 이거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이러고 항상 머리 오른 이 대퇴가 뻣뻣하면 오른 센자.
1: 네.
0: 이러던 증세도.
1: 술이 뻗치고.
0: 예, 그런데 이런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도와준 게 내 무료자니까 내 전력선 비전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라는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왔습니다.
1: 옛날에. 네.
0: 밤소변 6번씩, 7번씩 보면 어떻게 밤소변이
1: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소변이 속도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노친들이 또 잔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0: 예, 네. 그런 게 지금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도 한, 많이 보면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1: 네.
0: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1: 그래야 이 전립선은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0: 예. 예. 이 약이 보니까 이 한 가지 약을 예, 이게 뇌,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신장에도 도와주고 지금
1: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0: 예,
1: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집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 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우리 모든 골격근들이 든든해집니다.
0: 예, 그래서 내 이해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활동이 좀 좋구만.
1: 예, 좋습니다.
0: 따지각에 천원까지 또 빼주고 따지각이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1: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나도 건의보 시안 쓰고 있습니다. 난 예, 심장 그러니까 혈압이가 바다 많습니다.
1: 네.
3: 아,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1: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낮았다 네. 높았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그리고 심리 부치다는 게 제일
1: 네.
3: 혈압단이 심리 부치시 혈압 되느라면 심장이 뭡니까 뺐다 어쨌든 저에 한 1초씩 섰다 뺐다 이렇게 한단 말인데
1: 네.
3: 그리고 예. 혈압 맥박이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랬더랬습니다. 네.
1: 네.
3: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고래서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런 소리 났으나 났고요. 그저 윙하고 이래서
1: 예,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더 씁니다.
3: 그저 쿵당쿵당쿵당 이러면 예.
1: 네.
3: 자꾸 났더랬습니다. 그래 약을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내 보시 한 점 써볼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1: 네.
3: 혈압도 좀 나서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라는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1: 네. 네.
3: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1: 네.
3: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막 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부들부들 자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1: 네.
3: 그러고 침침하고 예. 그래서 답답하고 또 나도는 그리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심내라고 그때 이랬으니까.
1: 네.
3: 그리고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다 예, 나쁘게 들리면서 예. 그러면서부터 화 자꾸 나지.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에 땀내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1: 네.
3: 이약을 건네 보시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많이 봅니다. 이 약이 한 가지 약이라도 약재가 25가지 들어가놔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3: 예, 사변차수 구리 잡던 것도 나아졌지. 어떨땐 더운데 먹어서 뭐가 해가서 아파서 겁니다. 그래서 물 자꾸 마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네 뭐가 말라 들어가고
1: 예.
3: 꼭 말라 들고 그것도 이러네 그래. 그런 게 이 증상도 났습니다.

0: 이래봤던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계속 강의적으로 써보려고 이번 우리 활동에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랬더니 우리 활동에 탐색에 16가고 달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은 약 쌓아놓는 게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 보신 안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어제 먹었는 거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몇이랑 도돌이 살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고려신함에 정식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라비하고 어떤 데는 세 번씩도 다 먹었댔습니다.
1: 예.
3: 지라비 자꾸만 올라가면 내려가면 엉뚱하게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됐어요. 하루에 혈압이 한 번만 먹어도 된다.
1: 예, 한 번도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3: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희응하는 게 나서지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자수가 영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도 또 괜찮은데 밤에 더군다나 자수 많았어요.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었거든요. 영은 썼습니다. 하루 떠나게 그것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서면 몰라 이래 아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이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소리 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쁘면 귀에서 예, 쓸수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뭉함에 기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 하고 사람마다
3: 예,
1: 다
3: 어떤
1: 있습니다.
3: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봇대 소리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콩팥이 허하면서 이 뇌조직이 더 빨리 위축이 오고 위축이 오면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머리에도 예. 네가 예. 어느 만큼 컸던 게 거기 수축이 오니까 그러면 또 소리가 더 셉니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속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어떤 때는
1: 네.
3: 그리고 저기 심장이 떨리다만 그 자꾸 어쩌면 맨날 어떤 누구에서 말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1: 그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체 부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놀라고 쉽게 심장이 떨리고 이 심장이 약하다 우리 로백성들이 말은 이런데 신체 부주 심장의 기가 부족 하기 때문에 홍삼 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3: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좀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1: 네.
3: 그래
1: 점점 더 좋아지죠.
3: 예, 아무래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나고 소리 나는 것도 예, 영 소리 심해졌는데 소리 이거는 약하진다.
1: 예.
3: 전봇대 소리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고 예, 내나니 입이 마릅니다.
1: 그 보시오. 그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피부도 마르고
3: 입이 마름이 있어요.
1: 네.
3: 이 피부는 이전에는 피부 인터넷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만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1: 예.
3: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1: 예.
3: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만 내나니 입은 자꾸만 문제되게 되고 모르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또
1: 예.
3: 입이 마르고 이럽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1: 해결됩니다. 이게 그 뉴방즈란 예.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잉즈란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싸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세 개로 정, 네 개로 정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서회과 할도에 참가해서 예, 싸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야, 하십시오.
3: 예, 예, 수고하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저도 건네 보시는 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저는 나공사 부주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꼬지라고.
1: 예.
0: 그리고 아침에 자꾸 정신이 뺑한 게 그런데 이거 쓴다면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닌다 이거.
1: 맞습니다. 정신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0: 예. 그래도 심장이 안 돼. 숨이 자꾸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든든해지죠. 예.
0: 예. 그래도 콩팥이 안 돼. 섭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섭이 자전거 하게 섭이 시원하게 봅니다 또.
1: 네, 그럴 겁니다.
0: 그래도 허리 다리하고 걷기 불편한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 다음은 잘 자면 좋습니다.
1: 예.
0: 예, 이러면 부산한테 최고약이면 내 소문 중에서는.
1: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어쨌든 늙은 막에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어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화재 창고에서 약 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권유발수를 먹은 지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된다.
1: 예.
3: 야, 처음에 먹기 전에 나는 기억력이었지만이 없었어요.
1: 예.
3: 기억력이나 어쩌는가 병원에가 물어보고 귀에서 소리, 그거 관계자들 귀에서 소리 어전 나지고도 한 10년 됩니다. 그냥 끝나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1: 남보다 이런 분들이 연말에 직업어머니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센쉬. 콩팥이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3: 아,
1: 기억력도 떨어지고
3: 나다.
1: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3: 네. 그런 게 이약 먹은 다음에 지금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3: 예, 기억력이 증가되니까 귀에서 소리도 절라고 귀로 손이 나빠서 귀에서 나는 게 좋겠지만 그냥 소변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게 요즘에는 소변 자수가 영 줄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지나가고
1: 네.
3: 그리고 이 약이 내서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래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들이 아프니 그것도 지금 많이 나서
1: 예,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츰자츰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쓴시 콩팥이 허한 걸 해결하게 되면 쓴주구성수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낫지 말래도 골가병은 따라서 나사집니다.
3: 그리고 저녁에 자우리면 애가 싹 그래서 밤 한 2시간 남은 거 새벽 3시 일어나 어디 저기 하고 그러던 게 요즘에 자우리면 졸라서 벌써 9시나 10시에 누워먹어서 아침 4시 5시 일어나서 영 정신이 안 돼 지금.
1: 맞습니다.
3: 자리에서.
1: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약 쓰는 분들 다 잠이 잘 온다 합니다.
3: 잠이 잘 자고 이런 잠 알아서 아침 일어나면 막 우리 더분하게 정신이 안 나던 게 요즘엔 정신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았다는데 활동이 또 써서 계속 다른 약을 다 드죠. 이것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는 거고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예?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깡구복에게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전화 501-2797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이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는 단맛이 없고 그리고 시간에 매일 똑같아가지고 그게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면 간에 도착했다.
1: 네.
2: 그래서 약을 얻어 주는 건데 싫다고 나는 가서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이 명확히 할까 여기가 간에 좋대요.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날 약간 더 될까네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1: 네.
2: 그래서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1: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고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될까 완전히

0: 이 밥맛이 제대로 돌아줘야만 나는 벌써 나으니까 이게 밥에 밥맛이 없고 나눠진다는데 그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1: 네.
0: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검사한 게 간이 어제는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눈도 부었던 게 어제 넉달 잠든 거 눈도 부었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게 이기다가 지금 그 약 우주는 어제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 받았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네. 있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이렇게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보약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보약이 아닙니다. 연기 입간구보약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구기약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보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보약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입간구보약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벗어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고 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

0: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동석이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이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동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적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 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는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유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리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리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한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사상 근본 존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찰해 사상인설, 리론지도, 법치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해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늘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의

0: 서 정신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 괴뢰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옷에 입각하고 다섯 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괴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
1: 포장에는 훈천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주관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천시 제6수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천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틀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 교육국 지도부 성원들은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당위 교육사위원회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합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0: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성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사몬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 구역과 휴식 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모 과수원에서 배 따는 일꾼을 급히 구합니다. 일당은 160원 드립니다. 네, 출퇴근은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린다고 합니다. 점심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외에 가정집에서 밥해줄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9-4433-1725번 159-4433-1725번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2: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 사태이고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짐을 밭도 양백평 넘어 있습니다.
1: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정입니다.
1: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토지여서 냉이뱅잉이 가능합니다.
1: 네.
2: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2: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3: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6: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는 여기 그 전남에서 가까운 데 위치한 리화동 리화천에서.
0: 네네.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1: 네, 일 도우미 할 수 있는 아저씨를 찾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신호가 방금 끊겼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요. 다시 말씀 주실래요?
1: 네, 여기 그 전남에서 네. 가까운 땅을 관리해 주시고 밖에서 청소도 하고 이런 그 일 도우미 해 주실 수 있는 아저씨를 찾습니다.
0: 네. 네, 개인 집에서 네. 방금 뭐 땅을 관리해 줄 수 있는
1: 별장 별장
0: 별장이요. 네. 네네. 별장이요. 아, 네네네. 별장 관리 일꾼을 구하십니까?
1: 네네.
0: 네.
1: 네. 네. 그리고 남성분이고 여기서 주숙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식대랑 다 제공해 드립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60대까지 잡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네. 네네. 그리고 월급은 네. 4,000원 이상 되니까 연락 주시면 또 면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는
0: 네.
1: 130-4335
0: 네.
1: 7723번입니다.
0: 네, 130-4335-7723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리화동촌입니까?
1: 네, 리화동촌입니다. 전남에서 5분 거리에 네네. 위치해 있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좋은 소식 네.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1: 네네.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내 전화 맞지요?
0: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2: 예, 그 집을 쉘 주려고 하는데요.
0: 네.
2: 예, 위치는 동명구역이고요.
0: 네.
2: 6층에 2층입니다.
0: 네.
2: 예, 면적은 38평방이고요.
0: 네.
2: 예, 그래 전화번호 드려도 될까요?
0: 네네.
2: 예, 가장 뒷머리 고전합니다.
0: 네.
2: 전화번호는요, 156.
0: 네.
2: 0433.
0: 네.
2: 1988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예. 다시 말씀 주세요.
2: 집 면적이 38평방.
0: 아, 38평방 메터요? 네. 네. 동명에 있습니까?
2: 예, 네, 동명구역이고요. 네. 주는 거는.
0: 알겠습니다.
2: 예, 네, 수고하세요.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0: 네,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만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3: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1: 그 이제 그 계속한 방송하는데 과도 대단단지 전화 말을 듣지 못하게 알려주시는데.
0: 네, 알겠습니다. 159
1: 예.
0: 4433
1: 예.
0: 1725번 1725
1: 25?
0: 네, 25번입니다.
1: 괜찮지? 시즌을 찍어 봐. 고마 없다던데.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네. 이제 확인해 봅시다. 네, 참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그 집을 팔려고 그런다.
0: 네.
2: 집 위치는 그 하남의 와이피마스당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2: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2: 연락처는 188.
0: 네.
2: 4473.
0: 네.
2: 3898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시 덕명구역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집안에 가전기물이

0: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1988번, 1560-433-1988번입니다. 네, 뭐 과수원에서 뱃다는 일꾼을 급히 구합니다. 일당은 160원 드리고요. 네, 출퇴근은 차로 직접 모셔오고 모셔다 드린다고 합니다. 점심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외에 가정집에서 밥해줄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연길시 천남에서 네, 5분 거리에 있는 리화동에 있는 모 별장에서 관리 일꾼을 구합니다. 네, 요구 조건은 남성분으로서 숙박을 해야 하고요. 나이는 40대부터 60대 사이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4,000원 이상 드립니다. 연락번호는요, 1304335-7723번, 1304335-7723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남해 위치한 가화 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확실히 지방간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채식만 하면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채소나 과일을 100g 더 먹으면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각각 약 12%와 8%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 효과가 단일한 채식이 아니라 전체 식단 구조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식단에서 정제 탄수화물, 과당 음료 또는 튀긴 채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완전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지방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간의 핵심은 열량과잉과 대사교란에 있지 고기 자체에 있는 것이나 아닙니다. 고당, 고지방, 장시간 앉아있기,

비만, 인슐린 저항 등이 근본 원인입니다. 장기간 엄격한 채식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 기초 대사율 저하를 초래해 반대로 간내 지방 축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과학적인 식사 방식은 채소류를 위주로 하되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섬유 채소, 전곡물, 콩류, 견과류, 어류, 껍질을 벗긴 가금류, 고기 및 소량의 요제 부품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간지방 침착과 인슐린 민감성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균형 모델이 극단적 채식보다 간을 더 잘 보호했습니다. 따라서 채식만 하면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핵심은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아니라 전체 영양 비율과 대사 균형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열량을 조절하고 당과 기름 섭취를 줄이며 식이섬유 섭취와 운동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전국 로령사업위원회가 일전에 인쇄 발부한 통지에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은령 안전을 소호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전국 경로월 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지에서는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짜 예술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허가증이 없이 려행사를 경영하고 불합리적인 저가 려행 등 위법 경영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합니다. 의료 불법 중개인들이 로인을 속여 진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법에 따라 타격해야 합니다. 보건식품으로 로인을 수호하는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법에 의해 가짜 저질 상품, 허위선전, 사기 마케팅, 위법 광고 등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노인의 사회보장체계와 대우를 실시하고 주택과 토지의 권익을 보장하며 노인 등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검찰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의 디지털 안전보호와 사기방지 교양을 강화시키는 면과 관련해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안전보호 법률, 법규 보급 및 선전의 강도를 높이고 노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스마트 노인 돕기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 기술, 지능 설비, 앱 등의 노인 친화화를 추진하며 기업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쓰기 간편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출범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사기 방지 안전망을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에서는 특수 곤란이 있는 노인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관심하고 도와주며 노인 건강에 관한 서비스 및 과학기술 지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노인 친화형 환경을 건설하며 노인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등 면을 둘러싸고 배치를 했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필 응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응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필 응담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필 응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응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게 되겠습니다. 128은 한각을 하고 있는데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 안에는 다수병이 들어있겠습니다. 지금 60각을 사면 8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떠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완전히 이 제품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효과, 진실한 효과, 그러면서 가격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나가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응담분, 보통 응담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응담분은 그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러면서 보건품이 아니고 OTC 국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그 비준호마가 있는 OTC 그 비준호마 준조화 가운데는 Z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치료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른 이런 특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애들까지도 그리고 노인 그리고 기타 남녀 구별 없이 어른들까지도 본 제품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 보통 응담분은 곰한테 마취 주사 넣고 담즙을 뽑아서 건조식에서 포장하고 이런 데 끝나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아주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4대 중립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해방군 총위원회의 신경

0: 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자기 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낸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성법회 응답분은 일단 드시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낭에 담아서 하루에 두 번 좌우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는데 한 병은 하루에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름으로서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효과를 놓고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다시피 삼고에 좋습니다. 삼고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런 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과한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흑검이 이 특점을 충분하게 이 담즙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져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를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응답분은 그전에도 방송 한번 했잖아요.
0: 아, 예. 수학 전에 하다가서 예.
2: 예. 예, 한동안 아예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남편분이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은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확실히 이게 혈압에도 좋고, 쌍거에도 좋고, 예. 예. 또 특히 위도 아주 좋습니다. 예. 무슨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자꾸 식은 물이 올라오고 껄껄이다 하고 했는데 지금 예, 그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도 많이 늘어나고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그렇게 예. 잘 된다고 예.
2: 예, 소화 영팔입니다. 그래놓고 식사 잘하니까 예, 밥이 조금씩 더 드시니까 살도 오르고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보고
0: 노년에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면역력을 제공하는 제일 기초적인 그 대사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2: 예, 막, 이 말이 쌀이 막대란 소리가
0: 그렇죠. 있겠다. 예, 예. 예.
2: 쌀을 밥을 못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여유있어 맥도 없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데 식사를 잘하니까 지금 내 니도 기가 돼가지고. 예.
0: 그러면.
2: 예, 감기도 예, 자주 아이 하고 정말 좋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언제 또 활동하면 또 좀 더 써다 그럽니다.
0: 아, 지금 요즘 우대 활동이 국경절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60각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줍니다. 전례 없던 우대 활동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응답분은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백검은 기본으로서 뚱매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남방의 검하고 북방의 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응답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흑검은 뭐 석 달, 다섯 달 이사오 뚱매납니다.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특수성이 있다면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거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봄에 나타날 때 보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는 원래 그 상태로서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바로 동면하는 사이에 자가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한 에너지 원천을 얻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응답분을 우리 여기에서 분리 추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처럼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계시는 심지어 이 제품을 견제하시고 나서 혈당도 부분적으로 많이 도움이 가더라. 혈지나 그리고 혈압이거나 여기에 많은 적극적인 그 효과를 보시게 되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우리가 지금 소화해낼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간에서 담즙을 생성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화계통에 공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강한 그런 그 검이 담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극적으로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봐도 이 거미 그 담즙을 이용하게 되면

0: 간절히 소화계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자적으로 이거 해결하는 이것도 좋지만 해도 외계적으로서 약용으로 쓰는 이 응담분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뭐 계란 들거나 지방을 들거나 기름을 우리 소화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간이나 봅니다. 중이간하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응담분을 쓰고 있는데 어, 효과에 도움도 없습니다.
0: 어, 잘 선택된 거죠. 예.
2: 예. 어제 그렇게 해서 무식하고에 별로에 아픈 가루 나고 그러던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또 소화 아닌데 되는 게 지금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 응담분에 이랬으니까 맥이 어떤 게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맥이는 이렇게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넘어져서 이를 다친 데 영 계속 아팠댔었나?
0: 젊었을 때 넘어져서 다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떼난 단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2: 예예 예. 지금 왔을 때는 이거 이전에는 그 술을 먹고 자나서 다 대가지
0: 예
2: 지금 온다 보니까 상당 효과가 높습니다.
0: 그렇죠. 넘어지는데 네. 골격통에 넘어지지 않아도 논인성 골격통에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제품이 이거니까 값도 저렴하고 뭐 출처가 준확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골격통에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효과도 더 싸서 쓴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입니다.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보통 뭐 나 혼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들, 그 집안 식구들, 이웃들 이렇게 해서 합해서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아, 60가상, 80가상.
0: 아,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또 1,000원을 뺐습니다. 국경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2: 아,
0: 예. 기회입니다. 예.
2: 예, 예, 예.
0: 예, 예. 아주 네. 기회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0: 선생님께 지금 전화 드세요.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40가구 얼마씩입니까?
0: 60가게 80가구 주고 1,000원을 빼주는 할도 있는가 하면 30각 사면 거저 30각 주는 이런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줍니다.
3: 60가 80가 대단합니다.
0: 대단합니다. 이번에 공장 측에서 완전히 마음 풀고 하는 우대 활동이 속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응담분이 선생님, 내 먹다 먹다 진짜 이 응담분이 좋습니다.
0: 그럴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전반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내 응담분이 우리 딸이 사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응담분 처음 봤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예, 그리 어리 아이 먹어도 예, 빙가리 썰어서 안 맺어둔 게 싸매서.
0: 그것도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예.
4: 그 다음에 또 당양염이 있어서 입이 쓰고 굽어서 예, 당을 한 개도 못 먹던 게 입이 쓰고 제가 달걀 먹어도 되고, 뼈 아파서 그래서 앉아 떼놓을 땐 우구우구 하고, 그 다음에 예, 옛날에 상했던 이것도 이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진짜 좋습니다. 예. 내 여러 사람 소개했었는데, 또 이 금복수, 그다음 강경화
0: 복수 그리고 뭐 지방간 알코올간 그 외 뭐 일체 간에 지금 이미 깡구이 높아졌던 이러면 보통 약 쓰면 깡구이 올라간다고 무서워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깡구를 풀어주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 쓰고 깡구이 정상으로 왔다 이런 분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4: 예, 진짜 먹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도 60가게 80가게 준다.
0: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 또 빼줍니다.
4: 아, 좋습니다. 지금 우련이니까 또 말하겠습니다. 우련이도 또 쌀게 우련이 쓰는 게 지금 용도 와서.
0: 그렇죠. 예, 예.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응담분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평간 맹목이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해도 백내장으로서 어떤 분들은 녹내장으로서

0: 황반변성으로서 심황막 색소변성이라는 이런 진단 나왔거나 당망증, 당뇨합병증으로서 눈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있죠. 눈이 흐릿허분하게 보이거나 백내장은 흐릿허분하게 보이고 앞에 소립을 씌워놓은 것처럼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 외에도 뭐 쩍 하면 눈이 벌겋게 부어나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암을 거르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결국 눈이 쩍 하면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부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부는 전항에 이어서 캡슐에 이어서 딱 아주 드시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너무 우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 점,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써 혈관 관리도 되게 되어 있고 간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순환장애까지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 말할 여지도 없는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게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모두 앞다투어서 이번 우대 활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즉흑화 단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싸게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따뜻한 계절부터 조금 추운 계절에 들어선 환계절에 들어선다면 기침을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을
1: 위성 성보 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부패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어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단계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자격과 광고 경영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기록과 경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계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규율을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국민의 운명은 국방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이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군사 지식과 훈련을 실시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력법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 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날에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겸 주임의사 라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치료와 행동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아닙니까?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에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의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두골대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

0: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액 두 걸대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뭐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요. 이 제품 자체는 3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면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복용하시기 더 편리한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490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24일간 외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구멍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백자방 구멍약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되면 현금과, 그러니까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현금과 양천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골테는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한각에 490원인 차원에서 1,500원 현금권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에 속할 때는 비해서 좀 활동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을 연락해서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약재입니다. 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해서 나온 이런 약재인 것이 아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천년약재로 되어 있다는 이게 큰 특점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은 거기면 여러 가지 부동한 이런 차원에서 믿음성이 천년약재보다 아무래도 약 효과성에 그 다를 수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천년약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고온 처리해서 항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은 주무시기 직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 우수한 몇 가지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제 경차후주문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해롭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래 고생하던데 백자방 공에 모후부터 좀 세랩이 엄청 되고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고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충분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충족하게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순환장애가는 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지요.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네, 네. 그러고 난 전례시험을 소변 보이죠. 한참 기둘러요. 소변 좀 나가고 한번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다가 밤에 자지 못해서
1: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네. 간단하지만 해도 실제 당할 때 보게 되면 너무 큰 문제죠. 하루 종일.
2: 네. 예. 아침에 살 머리 어지럽지 이랬는데 백자고 900원으로 이러면 후부터 야 소변이 한 번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자수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럼요. 예. 네.
2: 야, 난 이 약이 효과 있을 때 그 돈을 좀 먹자고 더 먹자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건파 간 관리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들이 제하수화라든지 인양화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 백자방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0: 머리가 허리 터너구나 하고, 뭐라고 혈당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같은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1: 아, 예.
0: 약을 써봤다, 댄디를 해봤다, 무슨 좋단 약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혈당, 그냥 오르내리고, 위에 조절을 못하고, 이래고. 거기다가 또, 처음에 어떻게 반섭에나 낯섭에 지내서 하고, 소화도 아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됐고, 정말 누워서 구부렸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관리도, 이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효과도 빠릅니다. 한 보름 쓰니까 이 첩에 인차 모두 줍니다.
1: 어, 예, 예. 첩엔 차수가 너무 잦던 문제가 해결받다. 예.
0: 심장 더워도 그런지 영 빠릅니다.
1: 예.
0: 그리고 예, 혈당 조절이 빨리 됩니다.
1: 어,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0: 예,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한 게 애국나요.
1: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신 분들은 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이런 소원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0: 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래서 전화 먹고 그래서 반 시간 두고서 잘 시간 두고서 그래 먹으면 오늘까지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소변도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물 먹어야 그래 보고 예 그냥 한 번씩 봤습니다.
1: 예,
0: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두 볼펜은 예. 야, 경수, 그저, 온몸이 그저, 흐린 날씨면 그저, 온몸 그저, 오싹오싹 하면, 뜻이 나고 그저, 아예 아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얼마, 고가 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위를 자극해서 그저, 한 이틀을 먹다가 이제, 광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 두골패를 먹고, 그리고 위를 자극할까? 그게 제일 좋습니까? 예.
1: 아, 그리고 그렇죠.
0: 예, 두골패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어디 알아 본 사람인가?
1: 아, 이 제품 자체가 예. 그 효과성은 뛰어난 효과성은 나타냅니다.
0: 예. 예, 그리고 몸이 아예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예, 그리고 활동 못하는 게 활동 먹고 아예 그래 할까나 얼마 됐습니까? 이제도 5,000벌을 걸고 들어왔는데 야, 두 번째 생명 사살된가 그래 이 좋을 때 국경들 활동이 안을 좋은 것 같은데 경제상에서 그래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배달받다 그래요.
1: 어, 그렇게 하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해입니다. 예. 네,
0: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백다방 구박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이 높은 게 정살됐고 콩팥이 나빠서 양옆구리 무지감이 아프고 예. 서변 자수보다도 서변 잘 안 나갈 때만 했는데 지금은 이 증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또 이 빈가리에서 잠에 높았는데 잠에도 지금 정살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그 뭔가, 혈당 조절도 용살됩니다. 예, 당뇨병이 있어서.
1: 예, 많은 분들 그렇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다 완성되게 됐는데 간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그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면서 혈당이 조절받고 지방이 조절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3: 예, 혈탈 정사되고 예. 장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밝아지는 겁니다.
1: 아, 이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귀가 잘 들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맥이 나게 하고 잠이 잘 오고 건만증이 해결받고 예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게 그게 점차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여사분도 그런가 느끼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가 작은 샘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아,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1: 아 그렇죠. 예, 예.
3: 아이들에도 되겠습니다.
1: 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예. 예.
3: 그리고 예, 잠은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귀 잘 아이들이 귀 잘 들립니다.
1: 아, 그렇죠. 예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3: 자꾸 이래 머리를 얼리 이제 넘기고 이랬습니다.
1: 아, 저, 그게 막혀서 술 듣기는 거 아니에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잘 들린다, 그렇죠.
3: 예.
1: 그, 말이 간단하지만 큰 효과죠, 그게, 예, 예.
3: 예, 이렇게 효과서 효과에 달아받아도 쓰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다음 분입니다. 예.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백사방이 좀 다음나서겠네.
1: 예.
4: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도 있고, 뇌 위축도 하고, 이래 뇌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머리하고 지금 손 떨어가지고.
1: 예.
4: 약 되지 않아서 이랬는데 백사방 왔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용.
1: 아,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로 손도 떨고 머리도 좀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에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가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가 하면 특히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이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어혈이란 게 한 대 뭉친 거 그거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노인성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아주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항차 이번에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맞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전후에 투어테를 쓰고 있습니다. 사건을 하다가에 예. 아, 넘어진 게 무릎에 딱 돌에 맞힌 게, 어, 그 당시에 있던 맞은 게, 그것도 한 한라리 무릎마다에 구석볼처럼 불어났댔습니다.
1: 예.
6: 근데 병원에 가니까 침구를 막 끼고 나서 피를 빼고, 그리고 뭔가 구하를 붙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1년 8명 있는데니까 또다시 그 무릎.
1: 아, 그렇죠. 예, 예.
6: 예, 예. 그래서 지금 투어테를 쓰고 있는데, 아, 많이 어느 증상이 나가졌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6: 예, 예. 이래 아픈 것도 이렇고, 그래서, 그러다 무릎에다 소리 나고, 그래도 또, 그, 대단히 숨이 넘어가는 것 같게 아파.
1: 아, 예, 그렇죠.
6: 근데 도달했으니까, 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6: 아, 근데 모르게 어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
1: 그렇죠.
6: 뭐. 아, 이거 하실 효과도 하니까, 예. 생일 더 싸서 쓰다고 그랬나.
1: 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 동통로 전달될 때는 경락이 막혀서 동통로 전달되는데, 활락 캡슐러, 복방 개미 활락 캡슐러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으면서 동통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도리가 아주 명확한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6: 예, 선생님, 동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그거 데려 담은 아기세요, 선생님. 나는 예. 이거에 6달 이제 딱 반이었는데, 손가락은 그거 100% 이롭습니다, 선생님.
1: 아,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가 불어났다. 그렇군.
7: 중간 마디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1: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레이펑스가 그런 증상에 나타나는 저만의 말 듣지 않는데 이 제품이 마디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강한 제품에 속하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어려운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여기 우리 팬토리 이야기하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심지어 지금 통풍 이런 것도 다 해결받는다니까 와 큰 해결을 했습니다. 예.
7: 그래.

0: 이게 국가 반에 특허를 받았다라고 소리 이래가 내 수고도가 우리 이재양과 선생님 이모부가의 허리하고 다리를 정말 쓰지 못할 정도로 바깥으로 지고 갔다 큰 데를 지고 삼신데 지고 올라오고 지고 내려가 그래 어쨌든 이하고 수혈을 해지고서 그 위를 상관 먹었지 아이 절대 상관 내가 먹어봤길래 한다 한 달 이제 28일을 썼는데 허리 다리 이것이 아프게 나서가고 아래를 것이 내려가는 것이 어느까 내게 일 빨리 내려왔는가 이상스럽게
1: 어 자기 전려도 예 개인적으로 할 정도죠
0: 어 예. 그래 이런다 이게 개미 이렇게 힘이 세서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0: 예, 그래 가서 어디 가서 예 무슨 이렇게 뭡니까 그 부화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뚱도 뜨고 예 그 허리에다가
1: 아 그렇죠 임신시죠
0: 예, 그 둘 때는 한 20날은 이내 이렇도록 굉장히 또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이래 차이까마에 또 발생해가지고 기다리 어떤 아이디가 또 할 거는 놓아버리는데 이건 내 가서 개미를 쓰려 했지 가서 개미 위도 작아야 우대 활동 이번에 참가하겠답니다 선생님 많이 하겠답니다
1: 어, 그렇죠 이번 우대 활동 네. 활용하시겠다면 그렇게 불편한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면 움직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겠다면 기본 뭐 장수는 떠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 쓰고 그런 효과를 거뒀을 때는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아, 예.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기피디엘하고 사용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효과는 아주 돌출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투과한다는 골, 골격, 테란 건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기 흑개미, 그리고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 자체가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중약재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 과정이 또 특수한 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완전히 국가 쫄리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쫄리 허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쓰심에 있어서 완전히 마음을 풀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산자병원에 몇십 개 산자병원에 몇만 명의 환자들이 그 이 제품을 쓰시면서 호전 과전 그만한 게 논문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국가 전리지에서 이걸 전리 그 특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를러 구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제일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 여기 펜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지간한 관절통 가운데서 제일 힘든 관절통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레이펑스라는 게입니다. 레이펑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가 면역계통을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조회한 증상 가운데는 손가락 중간 마디가 뺀 마디가 부어납니다. 부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또 물건 쥐기 힘들어지고 꽉 쥐기 힘들어지고 손 쓰기 힘들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발명 특허의 그 뉴욕 가운데 첫 구절에 레이펑스성 질병을 해결해주게 됐고 풍습으로 오는 관절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앞에 첫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각의 첫 줄에 이런 그 억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쓰고 다니고 물론 중풍 후유증으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해도 관간에 관간은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

0: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기본 모든 대사를 충분하게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계속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아파서 골격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특히 여기에 그 흑개미라는 이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개미라는 게 관절통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특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도 간은 간주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주근이란 게 무슨 말인가? 간이 근육을 만든다. 간에서는 5여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육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보름 한 달 이렇게 딱 누워만 있고 당신은 혼자 모든 공능은 다른 사람께 이지해서 이러다가 당신을 혼자 위에 달려 서라 하면 못 씁니다. 뭐 때문에? 관절은 그간에 쓰지 않았지만 상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쌍 위축해서 근육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관절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흑개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흑개미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가 바로 흑개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몇천개의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 가운데서 특히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리순 시오중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은 걸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장애를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이 관절통으로 인해서 경락이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는 거 이거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방귀입니다. 그러면서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관절의 염증은 항균소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균소는 폐렴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뭐 기관지염이나 이럴 때는 쓰게 되어있지만 해도 여기에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소염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에 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풍습을 몰아내고 칭펑통은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 이 제품에 속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관절 제품을 쓰다가 너무 위에 부담이 가서 뭐 돈은 많이 퍼줬지만 해도 쓰지 못하고 중간에 버린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에 자극이 없고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드시는 약품 한각에 바르는 약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옷 잘 껴입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자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늘의 모습, 바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와 들판이 녹색으로 물들며 생기가 넘칩니다. 가을에는 곡식과 과일이 알차게 익어가고 하늘은 한층 높고 맑아지며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하얀 눈이 세상을 덮기도 해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변화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계절과 절기에 담긴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자연이 알려주는 삶의 이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동요 풍년 가을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봄에는 한시가 급하고 가을에는 하룻볕이 급하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봄에는 농사를 시작할 때라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둘 때라 낮의 햇볕이 매우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고 가을에 햇볕이 부족하면 익은 곡식을 말리기 힘듭니다. 자연 속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기 초에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들고 시험 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노력한 보람을 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대한과 소한은 24절기에서 23번째와 24번째 절기인데요. 이 속담은 대한 때보다도 소한 무렵이 더 춥다는 것을 비교 이른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추운 대한 없다 라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소한 때가 한겨울 중 가장 추울 때가 많다는 선조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1년 지게는 봄에 있고 1일 지게는 아침에 있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그해에 할 일은 봄에 계획하고 그날 할 일은 아침에 계획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래서 계획이 중요하고 시작을 잘해야 그 뒤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봄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이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 시작부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오늘 해야 할 공부와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루를 훨씬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새 학기, 새 달이 시작될 때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계절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한어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秋收冬藏이라는 송구를 볼게요. 가을 추, 거둘 수, 겨울 동, 감출 장의 한자를 쓰는 이 송구는 가을에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순서처럼 열심히 노력한 뒤에는 그 결실을 거두고 잘 간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봄부터 여름까지 부지런히 보낸 시간의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지식을 잘 정리하고 기억해서 다음 학기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天高马飞라는 성구를 볼게요. 하늘 전, 높을 고, 말, 마, 살찔, 비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 하늘이 높고 맑고 말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라는 뜻으로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가을철의 풍요롭고 쾌적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선선하고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인데요. 이런 가을의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가을날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秋高气爽이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가을 추, 높을 고, 기운 기, 시원할 상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맑고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분은 가을 특유의 맑고 상쾌한 기후와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죠. 가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 동안 놓쳤던 독서를 가을에 다시 시작한다거나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가을 소풍을 들려드립니다.

0: 오늘 우리는 계절과 절기에 담긴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봄에는 시작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며 겨울에는 쉬어가는 자연의 순서처럼 우리의 삶과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때를 잘 알고 준비하며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마음을 넓고 차분하게 가꿔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른말 이쁜말 프로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빨간 나귀가 강물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또 내려갑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바다 세계 구경을

찾아서 낭만을랑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랑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

0: 지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이상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1: 동지들!
0: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1: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0: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시조항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0: 临시조항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천 카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카우츠키가 주황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临시주황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거리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여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장국도와 눈길을 맞추었다.
1: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0: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1: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0: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1: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0: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라치면은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향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이래서야 어디... 회의장이 숨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때 장국도는 얼떨결에 궁둥이를 들썩이며 쭈뼛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1: 아, 저 군장 동지, 먼저 말해보십시오.

0: 는 덩치가 우람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겼는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강사에서 출발한 때부터 내내 후방을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는 장조석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하라고 하자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났다. 그는 강사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왕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분을 몽땅 털어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장은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쇠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두 눈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었다. 조총사령 동지가 말씀해 보시죠.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서문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3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서강 성당의 확대회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괴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쳤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1: 동지들, 북진 방침은 중앙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 넘고 싸우려는 당중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류백승도 주왕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죠?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1: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1: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마는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1: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남할 겁니까?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총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1: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주 총사령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화살은 대뜸 류백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웩웩 질러댔다. 회의는 북상은 도망조이고 남한은 공격노선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끝이 났다.
1: 조총사령 동지가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0: 장국도가 또 다그치였다. 장국도는 원래 고위급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주덕과 류백승에게 압력을 줄이고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거듭 재촉을 하자 주덕은 몸을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0: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1: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홍군으로서 모두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었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었다. 판단이 빠른 류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었다. 류백성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단결, 물론 단결을 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똥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홍군이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똥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똥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큰 일을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临시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临시중앙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临시중앙정부의 총서기와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구 2인 4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 명령을 내렸다. 림시주왕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군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에서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2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림시주왕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면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국도를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군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논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동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굴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두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동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단양간 강철 공장을 포함해서 그 야근 분야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시를 창작해낸 김준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먼저 김준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준 시인의 본명은 김영준이고 1951년 5월에 화룡시 팔가자진에서 출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66년 8월에 팔가자 림업 자녀 중학을 졸업하고 1968년에는 화룡시 승천진 원봉 6대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갔습니다.
0: 예.
1: 그리고 1970년 6월에 연변 화룡 강철공장 영광로 수리 노동자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0월 1일에 연변 일보에 김강이란 필명으로 천여작시 강철공인의 마음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육속 차관공인의 노래 등 시와 문학작품 여러 편을 발표했습니다. 1975년 10월에 동북공학원 유색금속전업에 입학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 공릉변 대학생이지.
0: 그때는 추천할 때죠.
1: 예, 추천할 때죠. 그 후로 정년퇴직까지 줄고 야금 전업 분야에서 사업했으며 연길시 뉴음제품공장 기술공장장 연변 야금연구소 소장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다시 또 그 창작적 충동을 받아가지고 연변일보의 시 쓰기 한기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다시 시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좀 끊어졌죠. 예. 몇 년. 그러다 2014년 1월 23일에 또 연변 작가협회도 가입하고 2016년 12월에 첫 시집 쓰기 한기를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여 수의 시를 발표했고 현재 계속 지금 창작 활동 진행 중입니다.
0: 예. 네, 그렇다면 김준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본인이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과목 학습을 중시하였지만 소설 읽기를 무척 즐겼습니다. 소학교 5학년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장편 소설을 본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책을 안고 본다고 고무하는 듯한 말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어린 의식에서 소설 주인공의 용감한 성격과 또 따냐의 순진한 사랑이 은근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습 환경이 여의치 않아 무선전 등 자연과학기술 학습을 하는 한편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닥치는 대로 문학서적을 읽었는데 조선어로 번역된 러시아 책이 좀 많았고 구라파의 비판적 사실주의 경전 작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래끼의 문학론 네 권 가운데 한 권을 얻지 못해 술을 사들고 사처로 구걸하면서 끝내 자기 소유로 만들고 탐독하였습니다. 연변 화룡 강철공장의 첫 세대 노동자로 된 후 우뚝 치솟아 선 용광로 앞에 1100도 붉은 쇠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장면을 시적 계기로 잡고 쓴 강철공인의 마음이 나의 처녀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현대에 강철공장의 여러 문학도들과 함께 연변일보 연변문의 편집 선생님들이 지도하에 노동자 과외 창작 소도를 세우고 문예 창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공장 일을 하며 글도 쓰고 젊은 꿈을 실현해 보려니 언젠가 대학 공부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해 분투 끝에 공룡변 학원으로 추천되어 동북공학원 유색금속 전업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업의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고 나 역시 소시적 애호에 따라 운명의 흐름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로 장장 36년간 야근 분야의 사업에 몰두하였으며 연변의 알루미늄 산업 발전과 황금 생산 기술 진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의 문학 꿈이 새삼스레

0: 대사라나 글을 쓰고 싶은 충동도 받았지만 공업과 문학이란 엄연한 다른 세계와 사고방식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 퇴주 후 새 삶을 계획할 때 단연코 문단 복귀를 선택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 연변일보의 수기 한기를 발표하고 새롭게 새 시대의 문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연변작가협회에 가입하고 2016년 12월 첫 시집 수기 한기를 출간했습니다. 지금 서산에 지는 해를 향해 거기 조금 섞어라 못다한 정열 속삭여 보았구나 소리치며 나의 문학 인생을 달구고 있습니다.
1: 예, 어쩌면 김준 시인의 이 고백도 또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안겨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선생님의 시앗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입니다.
2: 시 김준. 모르고 덥석 쥐었다. 아, 뜨거워.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른다. 시대의 숨결을 덮이며 룡호를 달구는 불덩이.

0: 예, 이 시는 이 제목 자체가 시인데 작자는 처음 시를 접촉할 때 그 놀라움과 얼떨떨함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시라고 쓰니까 자신도 시라고 쓰면서 처음으로 시에 손을 댔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울림을 감성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정수인 시를 멋모르고 처음 접촉했을 때 마쳐도 불길에 댄 것처럼 아 뜨거워라고 고함다는
1: 또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연인입니다.
2: 연인 김준. 못 잊어 느닷없이 꿈결 타고 유령처럼 갈마드는 님. 그대는 내 청춘의 전사. 언가 빗속에 스며들어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 봄이면 연푸른 은신녀. 여름이면 뜨거운 땡볕.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 겨울이면 순결한 흰눈. 사계절 함께 숨쉬어도 무르에 빗긴 달림처럼 보면 한움큼에 잡힐 듯 잡으면 흐트러져 없는 님. 아, 못 잊어. 고요한 가슴 속을 휘저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

0: 예, 이 신은이 그 신을 자신의 련인처럼 인격화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은 이 김준신한테 있어서 련인 같은 존재죠.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이 시로 다가오니까. 헌데 일단 이 한 움큼 잡으면 흐트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불태우며 쫓아 달립니다. 나중에 시를 내 평생이 련인 시 아가씨라고 그 미묘하고 아름답고 설레게 하고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또 자신의 빗속까지 스며든 자신의 련인으로 품어 안습니다. 역시 시를 쫓아 마음 달구며 동분서주하는 시인이 소박한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수계향기인데 예, 이 시는 또 이 시집의 제목으로도 떠올랐죠.
0: 예, 그렇죠. 예.
2: 속의 향기 김준 왜 속을 우러르는지 아십니까? 모양은 꽃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산과들에 흔하게 자라난 그렇게도 볼품없는 에오라지 풀 쨍쨍 햇볕에는 피곤한 듯 해나르으니 허우적거리는 자태 빛바랜 푸른색 장단에 냅시 낼름 아예 없는 풀잎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0: 하고 날이 꽃처럼 아롱지지도 않은 그 가엾이 살아가는 불쑥을 무엇하고 찬사할 보드리오까. 쑥은 진짜 향기로운 불이랍니다. 한아름 가득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토분한 독특한 향기. 저기 거칠은 벌판 어디서나
1: 이 시는 또 연변일보에 개혁 개방 후에 연변일보 본인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 발표된 이 시는 모두 세 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즉 앞부분이 세 개련에서는 쑥의 부족한 점을 나열합니다. 뭐 쑥은 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쑥은 또 산과들 아무데나 흔하게 자라고 모양도 별 볼품 없고 맵시넬륨 아예 없고 해나른하게 허우적거리고 등등이. 또 쑥은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래꽃처럼 아롱지지도 않고 가엾이 살아가는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이시 두 번째 부분은 즉 4, 5, 6년은 쑥의 우점을 읊었습니다. 즉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고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터분한 독한 향기를 내는 또 쑥이죠. 그리고 저기 거칠은 불판 어디서나 억센 뿌리 내리고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때로는 제목 가루내어 쑥덕대고 자신을 태워 모닥불 그 목이 풀리 모닥불 되며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점 결점을 다 라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즉 마지막 연에서 쑥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또 완강하고 억세게 그리고 짙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는 시인의 의지를 뿜어냅니다. 좋았습니다.

0: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작은 풀의 애원입니다.
1: 작은 풀의 애원 김준. 바람아 불지 말아다오. 온 밤 정성껏 모여진 이슬들이 내 몸 위에서 속삭이고 있단다. 별들처럼 다정하고 소송처럼 반짝이는 순정으로 아롱진 밤이슬. 이제 새날이 밝으면 이별의 눈물로 떨어지고 옥구슬로 산산이 부서지거늘. 바람아 제발 고요해다오. 밤이여 조금이라도 길어다오.
2: 예, 이 시도 아주 독특하게 썼습니다. 시는 지금 제목에서 쓰다시피 작은 풀의 애원이라는 표제 밑에 자신을 작은 풀로 하여서 지금 바람한테 애원하는 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애원하느냐? 바로 자기 몸 위에 이슬들이 모여 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불어 이슬이 풀아지에서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정처럼 반짝이고 순정으로 아롱진 그런 이슬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송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바람한테 애원할 뿐만 아니라 밤한테도 애원한 밤이요 조금이라도 길어다. 이슬은 이렇게 옥구슬 같은 이슬이 바람 때문에 리베르 눈물을 떨구며 산산이 부서질까봐 두려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자연의 힘을 빌어 진솔하게 읊조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대자연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잘 투영된 막진 시입니다.
1: 첫사랑 김준. 그대 흐느끼는 날숨이 내 폐부에 감돌아치고 그대 심장의 달림질이 내 가슴뼉을 울려주고 그대 애머픈 채취에 내 혼신 취해버리고 그대 달아오른 체온에 내 온몸 활활 불타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내 사랑하는 고향 산천아.

0: 예, 이 신은이 고향 산천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여러 가지 지법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신은 우선이 고향 산천이 흐느끼는 날숨이 자신의 피부에 깊이 감돌아친다고 합니다. 다음 또 고향 산천의 그 심장이 달림질이 자신의 가슴뼈를 울려주고 고향 산천의 애마쁜 채취가 자신의 혼신을 취해버리게 하고 또 고향이 달아오른 체온에 자신의 온몸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부위에 자극주는 고향 산천이 날숨, 심장이 달림질, 애마쁜 채취, 달아오른 체온 등등이 그의 피부와 가슴뼈와 혼신과 온몸에 전해지는 그런 그 짜릿한 감동을 진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향 산천을 위해 끝없이 사랑하는 시인이 사무친 그리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새하얀 천사입니다.
2: 새하얀 천사 김준. 나가리 나가리 한처럼 되뇌이시더니 끝내는 떠나셔야만 하리까.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주원 새하얀 옷고름 새하얀 보선자림에 아지랑이 일렁이는 언덕에서 섬처럼 가벼운 구름 타시고 안 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어머니 못가리 못가리 못단 사랑이 무거워 못단 효심이 사무죠. 저 산꽃나무에 서린 혼백 하얗게 피어오른 꽃구름 바람이 흐느끼는 꽃까지 떨어져 흩날리는 꽃잎들 새하얗게 가시려다 새하얗게 남으시고 새하얗게 울고 있는 마음에 새하얗게 살아계시는 어머니

0: 이 시는 예,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사모의 마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노래함에 있어서 예, 먼저는 어머니가 드니시던 말씀을 예, 쓴 다음에 어머님께서 떠나실 때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조업, 새하얀 옷걸음, 새하얀 벗은 차림 모두가 새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님들이 옷단장이죠. 그 다음 어머님께서 가시는 장면을 내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곳은 아리랑이 일렁이는 언덕이고 가는 길이 도구는 솜추름 가벼운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시었습니다. 그리고 닿을 곳은 안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떠나시는 어머님이 그 주변 분위기를 예, 아주 깨끗하고 안온하고 예쁘게 묘사했습니다. 다음에 시적자는 어머님을 안 보내려고 소리소리 외친 그 리우를 쓰고 있습니다. 못가리 못가리 못다한 사랑이 무거워 못다한 효심이 사무치오. 여기서의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효심이 못 보낸 리우입니다. 결국에 아들이 간절한 염원에 어머니는 몸만 가시고 마음은 아들이 가슴 속에 하얗게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짠한 예, 효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산과 술을 나누다입니다.
2: 산과 술을 나누다. 김준. 너무도 말소 적은 친구, 너무도 속심 깊은 친구. 우리는 가끔 함께 술을 마인다. 뜨거운 정감을 나누어 본다. 나는 너한테 독한 대가리 좋다고 하지만 너는 나한테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장한다. 봄꽃잎에 맺힌 잠이슬, 짙은 녹음 속의 샘진물, 산열매 고인 과일즙, 하얗게 정지한 눈썩이물, 계절마다 색다른 참신한 향취. 오가는 말은 없어도 다정하게 울리는 발걸음 장단, 너의 침묵에 노크하면 석연히 열어주는 드넓은 가슴. 어느결 취해버리는 나는 아예 너를 내각으로 안고 너는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서로서로 진정을 토로한다. 사나 친구야, 왜 그다지도 말이 없느냐. 너의 웅숭한 깊이를 보여다오. 사는 무언으로 대답한다. 나의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나의 노래는 침묵에 부르노라. 어허, 그쯤 이야기 나누노라면 나는 산의 향기에만 취해 그다 크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을 탄 내가 과연 높은가 환장한다.

0: 예, 이 시는 이 잔을 즐기는 작중 주인공이 상과 함께 연인처럼 연애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멋진 장면을 설치해놓고 결과적으로 산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산을 인격화해서 산과 함께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아주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여러 가지 조음정과 대자연의 정취를 파내고 있습니다. 뭐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하고 꽃잎에 맺힌 참이슬을 또 권하고 짙은 녹음 속의 샘침물을 권하고 산열매의 고인 과일즙을 권하고 하얗게 정제된 눈썩이물을 또 권하고 계절마다의 색다른 참신한 향취를 권합니다. 모두 다 산속에 무진장하게 넘쳐있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늘 침묵하는 산은 놓고만 하면 드넓은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취해버리면 산은 또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진정을 토로합니다. 나중에 산은 웅숭 깊은 깊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그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자기 노래는 바로 침묵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산, 즉 대자연의 심장의 소리를 파헤쳐내고 침묵의 깊은 뜻을 파헤쳐냅니다. 대자연의 드넓은 사색의 깊이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대자연에서 얻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따라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시인은 노린 겁니다. 시 마지막에 야호 야호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대자연의 높고 깊음을 목적껏 노래하는 겁니다.
1: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그 자연과 홀로 마주한다서 그 자연과 그 무언의 대화를 하면서 그 느낀 감수를 시로 쓴 작품이 많은데 여기서 아마 전형적인 작품이 그 리베기 그 월하 독작이라는 아마 그 시가 아닌가.
0: 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완전 대작이죠.
2: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선바위입니다.
3: 선바위. 룡정명동의 선바위 앞에서 김준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눕지도 아니하고 지난 세월을 굽어보며 장공에 우뚝 치솟았는가. 검어게 멍들은 가슴을 안고 빼앗긴 삶의 자유를 되찾으려 먼 하늘 향해 강철의 발톱을 뻗치고 먹구름 가시던 선바위. 정의에 떨친 지사들의 심장을 벼려주고 원한에 떨던 결의들의 항쟁의 불길 되어 핏빛널 휘감고 선고자의 꽃 피우던 선바위. 언제도 이 땅의 푸른 생명들 살아 숨쉬는 넋으로 광활한 하늘 복판에 인류 운명의 꿈을 띄우며 흰 비둘기 때 날리는 선바위.

0: 예, 이 시는 영종교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목에 우뚝 선 선바위를 노래하고 있는데, 선바위가 걸어온 역사를 노래했고, 이 땅의 피진한 항쟁의 세월을 회고하며 그 많은 걸 직접 묵묵히 목격한 선바위를 통해 정의에 떨친 지사들의 심장을 도닥였습니다. 선바위는 길목에 우뚝 치솟아 일본군이 돈을 탈취하는 사건도 지켜보았을 것이고, 시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선구자들의 말바꿈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많은 항일지사들이 선바위 일대에서 활동했다지요. 시는 바로 이런 점을 선바위에 다져놓고 그 역사의 견증자인 바위가 오늘도 평화의 비둘기 때 날리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네, 깊어가는 이 갈날 김준 시인의 역사와 고향과 자연과 함께한 시들을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에 서긴 호가복은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석금평 총

제조업을 주도를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질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사슬 연장, 보완 대상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류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본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어콩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봉은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 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탑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비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년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봉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 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연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쇄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같이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부가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별로 조진

0: 한동식 검수에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결을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에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봄의 국제 물류 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 창고와 물류 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유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초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우룡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현장을 찾아 전반기획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교회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천 변경관광명함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분모를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 한판, 조명 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제의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소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해변

0: 연강 비춘의 개를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개성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름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알이 염은 고산벼를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룡호 려염거리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효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 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너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인민의 분투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주는 15호 전망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안정공고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1: 연변시
0: 연배는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

0: 꿈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춘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지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1: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25라운드 장춘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역사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을 알아본 후 우리 주의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민족 단결의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병 종사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 사업을 계획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선명하게 제기했으며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습근병 종서계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우리나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표결을 거쳐 채택됐으며 습근병 국가주석이 제71호 주석령에 서명해 이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에서 리정표적 의의를 지닌 중대사안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적 조치입니다. 우리는 법률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파악하며 법률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높이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본법의 독특한 법적 위치와 법치적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과 국가의 민족사업에 관한 방침을 선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습근병 종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사업을 기획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이자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습근병 종서기의 민족사업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중요 사상을 형성했으며 우리나라의 민족단결 진보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이루도록 추진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리로 및 실천 성과를 국가적 의지로 전환하고 법률 규정으로 격상시켜 법치가 근본을 다지고 장기적 리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법은 새로운 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임무, 보장조치 및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 당이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갈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의를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의 근본 리익과 전체 리익을 수호하는 촉진형 법률입니다. 본 법은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입각해 중화민족

또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섯 가지 공동의 중화민족 역사관을 중점적으로 밝히며 각 민족이 혈맥이 하나로 융합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가 의지하며 감정이 친밀한 운명 공동체로 뭉쳐졌음을 선명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민심이 향상하는 바이며 대세이며 역사의 필연임을 깊이 있게 밝혔습니다. 립법 취지가 명확하고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을 함께하며 영역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시행하며 민족 사무를 처리하고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본법은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서문을 별도로 둔 유일한 법률로서 강령적인 기본 법률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본법은 헌법이 규정한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부조, 조화로운 관계의 수호 및 발전,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 단계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합니다. 또한 주민, 국가기관 및 공직자, 각급 인민대표대회, 군중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층 군중자치조직, 군대 등 주체의 권리와 의무, 직책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민족사무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이룩한 중대한 상징적 성과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내포와 요점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체계가 완전하고 내용이 전면적이며 내포가 풍부해 선명한 가치 지향, 두드러진 시대적 특징, 깊은 제도적 논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것을 전편에 관통했으며 중화민족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유리한 것을 항상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서문은 중화민족의 형성 및 발전 역사 맥락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법리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대한 위치를 확실히 했습니다. 총칙은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최초로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또 공동성을 증진하며 자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업 원칙을 시달해 주선을 겨냥하고 주선에 봉사하며 주선을 보장하는 준칙의 척도를 수립했습니다. 다섯 가지 인정을 확고히 하고 각 민족 군중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세우도록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면에서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사회적 조건을 완비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분열을 반대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민심을 결집하는 것을 명확히해 새로운 시대의 민족사업과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아야 할 목표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정도와 혁신의 결합을 견지했습니다. 본법은 올바른 방향, 법치의 통일, 제도의 안정, 정책의 계승을 견지하며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 진보 등 중요 원칙, 공동단결 분토, 공동번영 발전 등 사업 주제,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견지 및 완비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요 규정은 막스주의 민족 리론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일관되게 견지했으며 당의 민족사업 기본 리론과 기본 정책을 맥을 이어 계승했습니다. 동시에 본법은 우리나라 민족단결 진보 사업의 발전 수요에 착안해 정책 공급을 풍부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민족이 공유하는 중화문화 상징과 중화민족의 이미지를 수립하고 돌출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 사료체계, 담론체계, 리론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또 새로운 규정의 요구와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어 2023년에 반포된 애국주의 교양법, 새로 규정된 국가통용어는 문자법 등 법률법규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체현했습니다. 문제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견지해 국제전파 능력, 지역협조 발전 등 존재하는 단점에 대해 혁신적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리론적 품격, 인민을 위주로 하는 집권 리념, 개척혁신의 진취적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촉진법은 인도와 구속의 병량을 견제했습니다. 본 법은 촉진형 법률로서 재창, 인도, 지지, 경멸을 중요한 방식으로 삼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리념 선전을 두드러지게 하고 문화적 융합, 상호 보용, 경제 발전 등 각면의 지지 조치를 제시하며 전당과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가치 인도, 정책 인도, 행동 규범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합니다. 동시에 법률의 규율성을 중시해 구속력과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주체의 직책 리행 미흡, 조직과 개인의 민족 단결 진보 파괴 상황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설정해 다주체, 다층 책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직, 계획, 실시하는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에 관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법률의 여교의 적용 효력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해 우리나라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법률적 무기를 한층 더 풍부히 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대제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아래 계속해 우리 주에서 펼쳐진 일련의 민족 단결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가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전개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 관찰하는 첫 해인 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널리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원확대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에서는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시대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구축 목표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 브랜드를 정성들여 구축하고 선전교행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대지에 만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와 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각 현시 여러 부문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성류꽃이 물든 연변 공동체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일련의 식별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강한 특색 있는 활동 프로젝트를 기획 출시해 우리 주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이 꾸준히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됐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기초적 전략적 프로젝트로 삼아 틀어줘야 합니다.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적 설계를 강화하며 통합적 고려를 중시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의 정신적 터전을 실속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령혼을 주조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힘써 선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정치적 토대를 꾸준히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감식, 사회구역 등 담치의 플랫폼의 기능을 최적화, 승격하고 성류꽃에 물든 연변,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창건사업 7 플러스엔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을 갖춘 인재 양성 플러스 민족 단결, 군경의 변경 안정 국경 수호 플러스 민족 단결을 담

공고 실시하며 민족단결진보 창건사업을 기층 지뢰의 일상에 융합시켜 창건사업이 더욱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 입법 방식으로 당이 민족 사업에서 이룬 중대의 이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새 시대에 당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 현시 여러 부문은 주당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활동의 내포를 심화하는 데 힘쓰고 방식과 담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농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류꽃에 물든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 주조 활동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법률 보급 동심, 역사적 맥락의 동질성, 본보기와 함께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상호작용형, 몰입형 체험 시나리오를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활동의 작은 단면으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의 큰 주제를 보여주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교육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기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변경 민족 지역의 치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서 구체적이고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은 공간상감, 문화상감, 경제상감, 사회상감, 심리상감 5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의 사회교육 지리 참여 경로를 확대하며 여러 민족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은 혈맥이 상통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가 친밀하다는 깊은 동질감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2026년 연변주 및 화룡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시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전월은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구축하자를 주제로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선을 단단히 파악하며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변경지역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화목하게 공존하는 정신풍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연변은 민족 단결 4배에서 두터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5회 연속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광동촌에서 선전을 활동을 가동하는 것은 우리 조 민족 단결의 우수한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성류꽃 비어 연변 비춘의 브랜드를 빛내고 새시대의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또 하나의 법 두 가지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10가지 공동계를 주제 활동을 실속 있게 들어주어 선전 교양이 기층 진지에 전달되도록 추진하고 연변이 한마음으로 변방을 지키는 단결 이야기를 잘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일꾼이며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당지부 석인 김원은 민족 단결 진보 발기문을 선독하면서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함께 민족이 단결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변강을 건설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선전을 기간 우리조는 법률보급 동심, 역사맥락 동원 등 10가지 공동계를 특색 활동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30가지 주급 중점 추천 활동, 142가지 현시 기층 실천 활동을 조직 실시하며 법치 선전, 홍색 견화, 지역 간 문화체육 교류 및 융합, 기층 자원봉사 등 계를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이 전면 피복되고 상시적이고 실제에 맞게 전개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에서는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고 하는 습금형 총색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고 하는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의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제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의 교류 융합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주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주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소영진 오봉촌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도록 가꾸고 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 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 연진소학교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선행 학교 건설을 들어주고 학교가 다섯 가지 하나 교양 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학년별, 과목별 특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는 홍심역참, 홍성류 조정실 등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을 착실히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의 각 고리에 조화롭게 상감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 번거로운 일을 정성껏 해결해주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에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룡정시에서도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가동식에서 홍생문화, 민속정취, 민족단결, 애국정서를 융합한 12개 종목이 무대에 올라 룡정시 여러민족 대

대중이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법률보급 해민구역에는 민족정책설명, 법률보급 자문, 편민봉사 등 코너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법률보급 선전자료를 배포하며 민족단결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해 여러 민족 대중이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지키고 활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역은 실물 진결, 전승자 해설을 통해 민족 음식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시켰습니다. 선전을 기간 령장시는 성류꽃으로 물든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구축 주제를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 교양과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담치 활동을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국가 통영언어 문자를 잘 학습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삼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립고 비여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진전형 성류홍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의 리듬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문의 공연, 사회구역 취미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울림을 주는 정품들을 장착해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며 변강 건설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전주적으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의 주선율을 울리고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가열차게 불러일으켜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조 각급 여러 부문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요구를 민족사업의 전 과정과 모든 분야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사고와 법치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조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서 솔선해 연변조선족자치조 자치조례를 수정하고 연변조선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수정해 국가립법의 연변방안을 제공하고 연변경험을 기여했습니다. 향후 우리조는 대중적인 언어로 법률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단결진보 이야기를 잘 전하며 여러민족 대중을 이끌어 한맘 한뜻으로 뭉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 그리고 우리조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가락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있습니다. 미래는 망설이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스쳐가고 과거는 영원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요즘 시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강성길 가수의 세월을 당겨보자로 오늘의 민요광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의 민요광장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를테면 판소리, 민요, 민요풍의 가요들을 만나고 다양한 조선족 민족악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 가운데 반살풀이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들을 만나볼까요? 반살풀이 장단으로 된 노래가 꽤 많이 창작되어 있습니다. 박자는 4분의 3박자로서 흥겨운 장단에 속합니다.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따따, 쿵따, 덩, 따따, 쿵따. 여기에서 활락의 명절, 화려강산 이렇게 세 곡 감상해 보실까요?

이어서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입니다. 안땅장단을 고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따따 쿵따 쿵따 덩 따다따 쿵따 쿵. 박자는 4분의 4박자. 역시 흥겹고 경쾌한 장단입니다. 이 좋은 세월에 이어서 금방아 타령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판소리에서의 장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판소리에서 장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단을 친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장단이 북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단은 북치는 일과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단은 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단을 짠다는 것은 소리를 어떤 장단의 틀에 맞춰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장단은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장단이 맞다는 말도 사용합니다. 맞다는 말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판소리를 할 때 소리와 북의 장단이 맞다고 한다면 소리와 북의 장단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장단이라는 말이 소리와 북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속음악에서는 장단의 틀이 어떤 음악 전체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시나위 같은 음악은 여러 가지의 악기가 각기 다른 선율을 연주하면서도 장단의 틀만은 꼭 지켜나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조화의 조화를 실현합니다. 산조의 경우에도 전체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장단의 틀입니다. 가령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와 같은 형식적 틀을 지킵니다. 판소리를 가르칠 때에는 음정은 다소 틀려도 별로 상관을 하지 않지만 장단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세심한 주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용어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장단에 관한 용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음악, 특히 판소리에서 장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단은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판소리 장단은 가장 쉽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박자는 두 개 이상의 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소리 박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박자를 배울 때는 북을 치면서 배우게 되는데 북으로 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원박이라고 합니다. 원박은 실제 소리에 맞춰 북을 칠 때는 거의 치지 않고 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변화형만을 쳐줍니다. 여기서 판소리 한 대목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청이는 맹인 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 들어오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

0: 눈을 꿈쩍꿈쩍 하더니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1: 부처님의 도설인지 신봉사 눈을 떴지.
0: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모두 태평으로 눈을 뜨는디.

요즘은 나날이 번영 발전하는 연변으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연변에서 즐길 거리,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래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부터 독특한 민족 문화, 향토의 정취가 담긴 가락 속에 연변의 매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귀에 익은 민요 한 곡 한 곡마다 우리 삶의 이야기와 생활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리용관 가수의 연변에서 즐겨보세를 통해 고향 연변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변에 오면 두 곡입니다.

민족악기도 잠깐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젖대로 연주된 음악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민요인 닐리리아를 젖대 연주곡으로 만나볼까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오밀한 녹음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1: 동지들!
0: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1: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0: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 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时조항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0: 临시조항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천 카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카우츠키가 조항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临시조항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거리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어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0: 지 장국 또한 눈길을 맞추었다.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 아침에는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양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이래서야 어디. 회의장이 숨 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때 장국도는 얼떨결에 궁둥이를 들썩이며 쭈뼛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아, 저 군장동지 먼저 말해보십시오. 그는 덩치가 우람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겼는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강사에서 출발한 때부터 내내 후방을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는 장주석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하라고 하자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났다. 그는 강서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황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분을 몽땅 드러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장은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쇠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두 눈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었다. 조총사령동지가 말씀해보시죠.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서문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3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 서강 성당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괴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쳤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1: 동지들, 북진 방침은 조항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놈과 싸우려는 당조항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류백승도 조항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지요?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1: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1: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마는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1: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0: 남아 할 겁니까?
1: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정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1: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홍군으로서 모두 중국공산당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도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었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었다. 판단이 빠른 류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었다. 류백승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1: 단결, 물론 단결을 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1: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똥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0: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1: 홍군이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동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0: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1: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동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0: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큰 일을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림시조항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림시조항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림시조항정부의 총서기와 조항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구 이 네 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 명령을 내렸다. 림시조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군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사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두 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림시주왕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면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국도를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군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논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똥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숙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이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천원 횡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구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근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근뇌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예, 중앙이라는 양. 큰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악여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 만든 약입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약이 이런 그 머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약재들 자체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근뇌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모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0: 네.
1: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한다. 간선,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1: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에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건네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것이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귀에서도 동기소리도 하나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제 잠은 잘 못 잤습니다. 네, 이게 하루
1: 예.
2: 세 시간씩 밖에도 못 잤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이게 머리가 다 아프고 낮에 정신이 나고 병들이 있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그리고 항상 머리 오른 이 대치가 뻣뻣하면 오른 센자.
1: 네.
2: 이런 증세도
1: 줄이 뻗치고.
2: 네, 그런데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도와준 게 내 무료자니까 내 전력선 비전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라는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잤습니다.
1: 네.
2: 하루에 6번씩, 7번씩 보면 어떻게 잠들었습니까?
1: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2: 예.
1: 그리고 소변이 속도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노친들이 또 잔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2: 예, 그런 게 지금 소배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래도 한 많이 보면 그래도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1: 네. 예.
2: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1: 그래야 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0: 보니까 한 가지 약을 이게 뇌 이게 뭐입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신장에도 도와주고 지금
1: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0: 예,
1: 골가병은 낫지 말래 해도 따라서 나서십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우리 모든 골격근들이 든든해집니다.
0: 예. 그래서 내 이 약 아무래도 요번에 또 활동 이용 좋구만, 예.
1: 예, 좋습니다.
0: 따지각에 1,000원까지 또 빼주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1: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권이 고시안 쓰고 있습니다. 난이 심장 그러니까 혈압이가 바다 많습니다.
1: 네.
3: 아서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1: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낮았다 높았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그리고 심리 부치다는 게 제일 네. 혈압이 심리 부치시 혈압 자느라면 심장이 뭡니까? 뗐다 어쨌든 저에 한 1초씩이라도 섰다 뗐다 이렇게 한다 말인데
1: 네.
3: 그리고 혈압 내과기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랬더랬습니다. 네.
1: 네.
3: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고래서 쿵닥쿵닥쿵닥 이런 소리 났으나 났고요. 그저 윙하고 이래서
1: 그게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더 씁니다.
3: 그저 쿵닥쿵닥쿵닥 이러네.
1: 네.
3: 자꾸 나더랬습니다. 그래 약을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내 보시 한 점 써볼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1: 네.
3: 혈압도 좀 나서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란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1: 네.
3: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막 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부들부들 자꾸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1: 네.
3: 그러고 침침하고 예. 그래서 답답하고 또 나도는 그리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심내라고 그래도 이렇습니까?
1: 네.
3: 그리고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다 예, 나쁘게 들리는 소리. 그러면서 또 화 자꾸 나지.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에 땀내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1: 네.
3: 이 약을 건의보시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많이 봅니다. 이 약이 한 가지 약이라도 약재가 25가지 들어가놔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3: 예, 사변차수 구리 잡던 것도 나아졌지. 어떨 땐 더먼데 먹어서 뭐가에 가서 아파서 겁니다. 그래서 물 자꾸 마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네 뭐가에 말라 들어가고
1: 예.
3: 말라들고 그것도 이런 애들이 그런 게 이중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래 봤던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3: 그래 난지 이 아이지 좀 계속 방위적으로 써보려고 해. 이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랬더니 우대 활동에 3살에 16살까지 알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은 약을 쌓아놓는 게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수고하신다. 저도 근데 보신 안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어제 먹었는가 하면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1: 네.
4: 그래 가서 넷이랑 또돌이 살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고려신경암에 정신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혈압약 어떤 데는 세 번씩도 다 먹어도 했습니다.
1: 네.
4: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면 내려가면 엄청 아이 돼가지고. 그러던데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돼서 하루에 혈압약 한 번만 먹어도 된다.
1: 예, 한 번 또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4: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기응하는 게 나서지 살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차수가 영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 또 괜찮은데 밤에 더군다나 차수 많아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영은 떴습니다. 하루 떠나게 그래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예, 서변벌라 이거 아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예,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시선이 나면서 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

0: 보면 귀에서, 예, 쓴쉬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뭉함에 기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사람마다. 예,
1: 어떤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봇대 소리 난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건파치 허하면서, 이 뇌조직이 더 빨리 위축이 오고, 위축이 오면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머리에도, 예. 네가 어느 만큼 컸던 게 그게 수축이 오니까. 그러면 또 소리가 더 셉니다.
1: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속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어떤 때는.
0: 네.
1: 그리고서 이제 심장이 떨리다만 그 자꾸 어디서 맨 안에 어떤 누기서 말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0: 그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체 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놀라고 쉽게 심장이 떨리고 이 심장이 약하다. 우리 로백성들이 말로는 이런데 신체 부주, 심장의 기가 부족 하기 때문에 홍삼 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1: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이제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0: 네.
1: 그래.
0: 점점 그래, 더 좋아지죠.
1: 예, 아무래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나고 소리 나는 것도 예, 영 소리 심해졌는데 소리 이거는 약해진다.
0: 예.
1: 전봇대 소리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고 예, 내난이 입이 마릅니다.
0: 그 보시오. 그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1: 그래요.
0: 피부도 마르고.
1: 입이 마름이 있어요.
0: 네.
1: 이 피부는 이전에는 피부 인터넷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만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0: 예.
1: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0: 예.
1: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만 내 안에 입을 자꾸만 문제되게 되고 모르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또
0: 예.
1: 입이 마르고 이렇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해결됩니다.
0: 이게 그 뉴방즈라는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찡잉즈라는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짜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세 개로 정, 네 개로 정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서회과 할도에 참가해서 예, 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나공세 부주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꼬지라고.
0: 예.
3: 그리고 아침에 자꾸 정신이 병한 게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닌다 이거.
0: 맞습니다. 정신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3: 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아요. 숨이 자꾸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든든해지죠. 예.
3: 예. 그래도 콩팥이 안 좋아요. 속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소비 자전거 하게 소비 시원하게 봅니다 또.
0: 네, 그럴 겁니다.
3: 그래도 허리 다리 아파 그렇게 불편한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 잠을 잘 자면 좋습니다.
0: 예.
3: 이거는 부산한테 최고약인데 내 소문 중에서는.
0: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어쨌든 늙은 막에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3: 네. 그래서 이건 할 때 참고해서 약 사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네밭을 먹은 지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된다.
0: 예.
4: 야, 처음에 먹기 전에 나는 기억력이 없었어요.
0: 예.
4: 기억력이나 어쩌는가.

0: 부모님과 물어보고 이 귀에서 소리 그거 관계자 귀에서 소리 어떤 나지고서 하시는데 약간 하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경적이 미냐 없습니다. 그거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1: 남보다 어. 이런 분들이 연말에 직업 어머니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쓴쉬 콩팥이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맞다.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이제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0: 예, 기억력이 증가되니까 귀에서 소리도 졸라고 귀로 소리 나빠, 소리 나빠서 귀에서 나는 게 없겠지만 그냥 소변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게 요즘에는 소변 자수가 영 들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또 먹어서 나가고.
1: 네.
0: 그리고 이 약이 내서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래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 그리 아프면 그것도 지금 많이 나서.
1: 네,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츰자츰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쓴시 콩팥이 허한
2: 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예.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예.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예.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간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간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간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은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0: 아이,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 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으로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예?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는 단맛이 없고 그리고 시간에 매일 빡들어지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네.
2: 그래서 이 약을 그저 제대로 건데 치타고 나는 내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이 명확히 할까 여기가 간에 도착해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날 약간 더 됐거든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네.
2: 그래서 밥 처음 먹기 싶어 생각했단 말인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쉽고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없까 여기 나서 그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면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가 검사한 게 간이 어딘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눈도 부었던 게 어제 넉달 담는 눈도 부었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러다가 지금 약 꾸준히 어제 들려서 하고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벽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0: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깡구복에게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 깡구복에는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기 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기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가 연기 깡구복액이라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주최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길이 관광도시로 부상함으로써 연길의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서 작사 박광춘 작곡의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야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우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찬영입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어디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시나요? 1년 중 모처럼 주어진 긴 연휴에는 잠시 여행도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고 정해진 시간표와 업무에서 해탈되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계획 없이 무작정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이번 연휴가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과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과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복식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히 몸을 가리우던 원시사회의 단계를 거쳐서 복식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저고리와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고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었는데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어설픈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고리의 깃과 섭, 돌연,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우라고 했는데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상에서는 상, 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과거랑 현재에서 복식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됐을까요?

유교의 남존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쓰개 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총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었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조골이 바지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복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조선족 전통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흰색 외에도 옥색과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통 복장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전통 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 복장은 대체로 어떠한 색감을 고를까요? 조선족의 전통 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룡룡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 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단순히 순결과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선호하지만 부드러운 색상 조합,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출해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하죠. 이런 자연 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돼 있는 것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이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었고 추운 겨울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못과 겹옷을 입었었으며 여름철에는 배, 머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풋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모옷이나 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로 지어서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중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가는 예절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에는 속옷과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에 대님을 가뜩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여며야 하며 걸음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걸음은 절대로 풀어 헤치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예절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예의 문화를 중시하고 지켜오고 옷차림까지 격식을 갖추며 타인을 존중하는 미덕을 지켜왔기에 조선족은 깨끗하고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놨습니다. 해서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예의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속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간결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식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 기후환경, 미의식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이 부드럽고 간결하며 활동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옷은 저고리이고 아래에는 치마나 바지를 입습니다. 여성 복식은 저고리에 넓은 치마를 매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허리 높은 곳에 치마끈을 묶고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남성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바지를 입으며 계절에 따라 겉옷을 더하거나 줄입니다. 소재와 색채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시, 삼배 같은 천을 많이 사용했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비단을 활용했습니다. 색상은 여로부터 자연스러운 밝은 색을 선호했습니다. 흰색은 가장 사랑받는 색인데 조선족이 깨끗함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어 예전에는 백이 민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는 옷도 구분이 뚜렷합니다. 봄, 가을에는 얇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무더운 여름에는 모시옷으로 시원함을 느끼며 추운 겨울에는 솜을 넣은 솜 저고리, 솜 치마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쳐 추위를 막았습니다. 옛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바느질 도구를 지니고 다니며 옷을 수선하고 꾸몄습니다.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 돌 같은 생활 도구가 있었고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풍습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일상에서 전통 복식을 자주 입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명절과 축제, 공연, 민속 활동 등 소중한 자리에서 전통 복식을 입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일상 착용은 줄었지만 축제나 공연 등에서 전통 복식을 선보이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도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형식을 기본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디자인의 복식도 많이 창작되고 있는데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어우러져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조선족의 역사와 정서, 미의식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든 복식 문화를 꾸준히 보급하고 전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놀이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의례 문화의 영향으로 밖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토착시킨 그네뛰기 같은 놀이도 있습니다. 그중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 풍속으로 보편화됐었고 아울러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의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놀이들 오늘날 우리의 복연 문화 유산으로 됐습니다. 먼저 널뛰기 역사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으로 전해오는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고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고심한 끝에 다른 한 죄인의 아내를 꿰어 오늘날 남편들이 갇혀있는 옥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여인은 담장 밖에 낯다란 벼 집더미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높은 담장은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젊은 아내가 벼 집더미 위에서 내려와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널판자를 발견하고 임차 그것을 벼 집더미 위에 가로 얹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널판자의 한쪽에 앉자 널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간 다른 여인이 반대편에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널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가 앉은 쪽이 순간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뜻밖의 높은 담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슬기로운 두 여인의 지혜가 반짝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널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엇바꾸어 발을 굴러가며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지라 비록 동작은 서툴고 땅에 여러 번 굴러떨어졌지만 두 여인은 그래도 순간이나마 높은 담장을 넘어 옥에 갇힌 낭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밀란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젊은 여인들의 놀이로 변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봉건 윤리도덕의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여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했었는데 울 안에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데 하물며 이팔청춘의 꽃다운 여인들이니 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담장을 사이둔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그녀들은 드디어 널뛰기 놀이를 창안해서 널판자를 힘껏 굴러 높이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담장 밖의 세상 풍경과 남정네들의 모습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속설일 뿐 널뛰기는 근원적으로 디딜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널뛰기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을까요? 널뛰기는 설이나 추석 또는 5월 단오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역동적인 풍속 놀이였습니다.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놀 수 있기에 어린 처녀애들은 물론 나이든 아낙네들도 매우 즐겨 놀았다고 합니다. 널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널판자와 고인목이 있습니다. 널판자의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 4m 내지 5m, 너비 40cm, 두께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널판자 재질은 흔히 탄성이 좋고 질긴 홍송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의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끝의 탄성이 더 세져서 올리 뛰는데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고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집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인목을 쓰는데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앉기도 해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내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못 오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조선족 고유의 전통놀이 널뛰기. 널뛰기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명절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 설날에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널판지 양끝에 서서 번갈아가며 뛰어오르는 놀이인데 높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돌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놀이입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는 옛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예로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옛날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부녀자들이 이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활발하고 씩씩한 조선족 여성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도 민속축제, 공연, 무대에서 자주 만나볼 수가 있고 소중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시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 복식과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자 작사, 박일성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물이 흐르는 그 풍경과 그 강물에 깃든 우리의 추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황상종 작곡의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본격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기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러니 두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류를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공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 겸 주임 의사 라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 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의 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영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습관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에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라디오문화산책 오늘의 건강레시피 코너에서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구별점과 짙은색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지방은 나쁘다는 인식과 달리 잘만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1g당 열량이 9칼로리인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각 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속 장기를 보호합니다. 지방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어지면 포화지방, 이중 결합이면 불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녹는 점이 높아 실내 온도에서 대부분 고취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케이크, 아이스크림, 햄버거, 라면 등에 많습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낮아 실온에서 액체 형태이며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등 푸른 생선, 멸치, 김 등에 풍부합니다. 단 코코넛유, 팜유, 마가린 등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일명 나쁜 지방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10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포화지방이 심장병과 암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메타분석 연구 결과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인지장애 위험성도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지방은 포화지방과 달리 심혈관 질환과 두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 각종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양의 지방을 먹더라도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했을 때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춥니다. 포화지방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쌓인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포화지방을 많이 먹은 과체중인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포화지방은 성인 기준 전체 에너지의 7% 미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 포화지방은 140칼로리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방의 적정 비율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입니다. 포화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헬스라인 등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에는 식물성 기름, 이를테면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견과류 및 씨앗류, 이를테면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씨에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선류인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멸치 등과 과일인 아보카도 등에도 많았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화학적 구조입니다. 포화지방은 모든 탄소 원자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으며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을 포함해 일부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포화지방은 과도한 섭취 시 심장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포화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불포화지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일 불포화지방은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예컨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은 두 개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주로 생선기름, 호두, 아마씨 기름 등에 포함됩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포화지방은 모두 나쁠까요? 포화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과다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은 건강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왜

흰색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할까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상의 남새는 영양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서는 성인이 매일 300에서 500g의 남새를 섭취해야 하며 끼니마다 남새를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짙은 색의 남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짙은 색의 남새는 도대체 어떻게 좋을까요? 남새는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잎이나 열매 색이 비교적 짙고 색이 더 화려하며 영양가가 더 뛰어납니다. 중국 등록 영양사 량위번은 옅은 색 남새에 비해 짙은 색 남새의 카로틴, 비타민 B2, 비타민 C가 5배에서 10배 이상 많으며 칼슘과 철분 함량이 최대 수십 배까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화유행벽학 잡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짙은 색의 남새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도마도, 호박과 같은 짙은 남새, 폴리페놀 화합물과 식인섬유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에 대한 인슐린 조절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남새는 염독소와 플라보노이드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로 망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황색 남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어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짙은 녹색 남새의 풍부한 엽산은 뇌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남새는 리코펜이 풍부하여 적절한 섭취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홍색 남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항산화 능력이 강하여 신체 자유라틴칼을 제거하고 혈관 탄력을 회복하며 중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 유리할까요?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인체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어 에너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한 끼 에너지 섭취를 직접 줄일 수 있어 단기 내 체중 감소를 이룰 수 있지만 이 방식에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식사량을 통제하면서 하루 세 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위장관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끼 내 공복감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과식하기 쉽고 일부 사람들은 밤에 저혈당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 기간의 저녁 식사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소량으로 먹고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는 동시에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보장해야 하며 심지어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 기간에는 근육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여 영양 균형을 소홀히 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건강에 좋지 않으며 쉽게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중리와 서인은 모두 전체 수면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밤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은 반드시 잠들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들다는 잠자리에 눕다가 아니라 23시 전에 숙면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후 23시, 다음날 새벽 1시는 12경락의 담경에 해당하고 담즙의 저장 및 배설을 책임지며 인체 양기 발달을 주도합니다. 자정에 잠이 들면 담력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담즙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다음날에 소화대사와 충만한 에너지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에는 간경기혈이 가장 왕성하고 숙면 모드에서 간 해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자가 복구가 완성됩니다. 장기간의 밤샘은 간혈을 소모하고 간암을 손상시켜 간세포의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손상시켜 신체 저항력을 하락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밤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분비가 절정에 이르기에 잠드는 시간을 될수록 11시 전으로 하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유럽 심장병학회의 산하의 잡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드는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은 유형 관계를 보이고 밤 22시부터 23시 사이에 자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
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성인이 깊은 수면에 진입하는 절정기로 이때 신체 성장 호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해보면 선명히 떠오르지 않고 사흘 전 누구를 만났던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삶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좋았던 기억도 좋지 않은 기억도 빠르게 잊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 모두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힘든 순간을 조금씩 버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작은 걱정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집어삼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응원과 위로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철의 글 도라지꽃 속에서 엄마를 불러본다를 준비했습니다. 도라지꽃은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내가 샘이 들기 시작해서부터 80고령을 넘어선 오늘까지 언제나 가슴속에 청신한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이다. 나는 6살 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여러 애들 같으면 커가면서 가끔 세상 뜬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으려만 나는 전성이 도난

편이었던지 뇌리 속에 어머니의 얼굴 모습을 새겨놓지 못했다. 기억에 남아있는 건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던 날 새파란 도라지 꽃을 꺾어 어머니 무덤 앞에 꽂아놓던 일뿐이다. 내가 왜서 어머니 무덤 앞에 도라지 꽃을 꽂았는지 모르겠다. 슬퍼서일까 아니면 소꿉놀이로. 그러다 셈이 들기 시작한 8살 나던 해 새어머니가 들어왔다. 새어머니는 마음씨 착한 분이어서 나를 잘 대해주었으나 그때부터 어쩐지 세상 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렬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없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꽂아놓던 새파란 도라지 꽃이 떠오르곤 했다. 나는 그 새파란 도라지 꽃을 머리에 떠올리며 얼마나 많이 어머니 하며 불러 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내가 초중 1학년부터 현성중학교에서 공부하던 겨울방학이 오는 날 외갓집 백부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외백부는 며칠 놀다가 외할머니가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때 외갓집은 밀산현 현성에서 90여리 떨어진 동빈촌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나는 외백부를 따라 10여 시간이나 차를 타고 밀산역에서 내려 그 먼 곳을 도보로 걸어서 갔다. 지금도 눈이 흩날리던 황량한 흥계호 갈대밭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가의 눈 속에서 부드득 소리를 내며 장공 한 마리가 날아가던 일이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때는 얼마나 놀랐던지. 외갓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는 나를 붙잡고 엉엉 우셨다. 그러고 나서 낡은 가죽 트렁크 속에서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잘랐다는 머리태를 나한테 보여주었고 그 사진첩 속에 보관했던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한 손에 어머니의 머리태를 쥐고 다른 한 손에 어머니의 결혼 사진을 들고 보았다. 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아, 얼마나 젊디 젊은가. 노을을 쓰고 나를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도라지 꽃마냥 그렇게 청순하고 아름다웠다. 17살 나이에 결혼했다는 어머니는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소녀 미인이었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흘려나왔다. 옛날 여인들은 처녀 시절 길게 자른 머리카락을 잘라두었다가 훗날 머리 장식을 할 때 얹어 사용했다 한다. 아,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인 어머니 머리태. 꽃노을을 쓰고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찍은 어머니의 결혼사진은 내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재생시켜 그려놓은 유일한 기념품이다. 아, 사진 속 어머니의 아리던 소녀 모습. 그리고 도라지꽃. 내가 셈이 들어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대신해 눈앞에 떠오르던 도라지꽃. 아, 어머니의 화신 도라지꽃. 외할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생전에 노래도 잘 불렀다고 한다. 노래 도라지꽃은 어머니가 제일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듣는 사람 모두가 찬탄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한테 어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자랑스레 들려주던 외할머니는 내가 계약해서 학교로 돌아온 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외백부가 편지로 외할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전해왔던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꼭 79년이 되는 금년 봄에 나는 도라지 꽃씨를 얻어 집 앞 정원에 심었다. 원래 우리 집 앞 정원에 살구나무 세 그루를 심어놓았다. 그랬건만 살구나무들 사이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미관에 불쾌함을 주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한 평방도 안 되는 면적에다 도라지 꽃씨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씌워 모를 키웠다. 모가 좀 자라자 보는 사람들마다 모가 너무 배서 3분의 2쯤은 솎아내야 가을에 가서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3분의 2나 되는 모를 솎아내면 과수나무 사이의 공간에 심을 모가 대부족이었다. 나는 3분의 2나 되는 모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까워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속구지 않고 다 옮겨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나는 먼저 시험적으로 몇 포기 심어보기로 하고 이튿날 도라지 모를 옮겨 심을 땅을 파서 고른 후 가볍게 다지고 10cm 간격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애들 장난감 삽으로 도라지 모를 떠었다. 펜센터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집어 뚫어놓은 땅구멍 속에 옮겨 심었다. 며칠 후 보니 실오리 같던 도라지들이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다. 우리 집은 길 옆에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내가 펜센터로 도라지 모를 옮겨 심는 것을 보고 걱정돼 타일러었다. 촌에서 10여 년이나 도라지 농사를 했다는 한 여인은 아마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던지 이렇게 타일러왔다. 아바에, 도라지 모는 늦가을에 옮겨 심어요. 시로리처럼 그렇게 가늘고 작은 것을 옮겨 살아나겠음도 살지 못하구마. 가을에 뿌리를 옮겨 심읍소. 여인은 도라지 농사에 대해 상세히 나한테 알려주었다. 가을까지 모를 기르기 위해 솎아버려야 할 모가 아까워 시로리같이 야들야들하게 자란 모를 옮겨 심는 나의 마음도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이미 씨름을 통해 성공하지 않았는가.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먼저 옮겨 심은 도라지 모두를 세심히 관찰하며 20여일간 리용해 모두 옮겨 심었다. 아유, 몽땅 살았었구만. 우린 도라지 모를 가을에만 심는 줄 알았는데 봄에 옮겨 심어도 잘 자랐구만, 예? 나한테 도라지 농사법을 가르쳐주던 그 여인이 길을 가다가 들려서 보고 감탄해서 하는 말이었다. 옮겨 심은 도라지 모는 모두 건실하게 자라더니 8월이 접어들어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 3년 자라면 도마대는 넉넉하게 캐겠습니다. 팔면 돈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도라지꽃 심는 방법을 알려주던 그 여인이 와서 보고 부러워하는 소리였다. 돈을 벌자고 심은 게 아니오. 자풀이 무성하니 그게 보기 싫어 심은 거지. 나는 그녀에게 도라지를 심은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야산에 청신하게 피어있는 도라지 꽃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도라지 뿌리를 캐어 팔기 시작하자 도라지는 세세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고 아예 농작물로 전락돼 버렸다. 나는 실오리처럼 작고 가는 도라지 모를 옮겨 심으면서 여러 면으로 타산해 보기도 했다. 내년 봄에 도라지 뿌리를 캐어 구역 내 꽃밭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꽃밭마다 도라지꽃이 청신하게 피어나게 할 생각. 가을에 도라지 씨를 받아두었다가 산행을 할 때마다 야산에 뿌려주거나 길가에 심어주어 도라지를 다시 야산에 돌려보내고픈 생각. 겨울만 되면 기관지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낚시친구인 차림감에게도 담은 얼마라도 나누어 주어 약으로 쓰게 하고픈 생각. 이런 여러 가지 타산들을 하며 심은 도라지는 내가 바라던 대로 건실하게 자라더니 드디어 보기마다 고운 꽃들을 피워 정문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과 함께 눈앞에 떠오르던 도라지꽃. 손수 내 손으로 심고 가꾸니 하늘새 파란 꽃들이 더욱 순결하고 청신해 보였다. 지금 내 눈에는 도라지꽃들이 천의 시절 어머니의 화신으로 보인다. 아니, 분명 그렇다고 믿고 있다. 처녀 시절 어머니가 노래 도라지꽃을 부를 때면 듣는 사람 모두가 찬탄을 했다고 하니 그 시절 어머니의 노래 실력은 어떠했고 품은 꿈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나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인지 노래를 즐기고 악기 다루기를 즐기는 것 같다. 그래서 손수 가꾼 도라지꽃 밭 속에 앉아 손풍금으로 도라지꽃을 연주하니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새롭게 떠오른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도라지꽃은 소녀 시절 어머니의 청신한 영상이 아닐까. 똑마치 지금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연주하는 손풍금 반주에 맞춰 도라지꽃을 부르고 있을 것 같다. 아니, 분명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아, 어머니, 나는 도라지꽃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애연한 어머니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소

가르쳐 불렀다. 도라지꽃과 함께 피어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은 아마도 세월의 꽃이 되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겠죠.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최삼명 작곡의 그 총각께 시집갈래요 준비했습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땅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군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농군의 모습, 묵묵히 땀 흘리며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 이어서 강호혁 작사 리은희 작곡의 착실한 감농꽃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정든 고향이 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선율로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향토에를 노래합니다. 김철 작사, 바구 작곡의 정다와라 내 고향 연변, 류충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는 소중한 삶의 보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간의 정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움을 멜로디로 달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김송휘 작사, 심상문 작곡의 그리운 친구들아 보내드립니다. 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 좋고 정겨운 연변의 모습,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선율 속에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0: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연이의 꼬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연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연이의 신나는 꼬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동화와 신기한 자연 비밀이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자신감, 희망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에서는 우리 눈을 보호하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서윤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놀러 갈 텐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 애벌레의 꿈이에요. 푸른 풀밭에 살고 있는 애벌레 초롱이는 예쁜 나비가 되어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 애벌레들은 그냥 풀만 먹고 사는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했죠. 초롱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롱이는 매일 조금씩 풀을 먹고 튼튼하게 몸을 키웠고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도 꾸준히 버텼어요. 어느 날 초롱이는 고치 속에 들어가 긴 기다림을 시작했어요. 고치 안은 캄캄하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지만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고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고치가 갈라지고 초롱이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세상에 나왔어요. 처음 날개를 펼칠 때는 힘들고 흔들렸지만 천천히 조금씩 연습한 끝에 푸른 들판으로 자유롭게 날아올랐어요. 초롱이는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순간을 견디고 끝까지 견지해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끈기가 바로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때 주변 조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너무 어두운 곳에서 눈을 힘겹게 쓰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좋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강한 불빛이 눈에 직접 비춰도 눈을 자극하게 된답니다. 네, 올바른 조명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는 책상 위에는 눈에 직접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는 탁상 등만 켜고 방 전체를 어둡게 하지 말고 방 안에 큰 조명도 함께 켜주세요. 셋째, 해가 직접 책장에 비쳐 반짝이는 빛이 생기면 커튼을 쳐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넷째, 오랫동안 책을 봤다면 40분마다 잠시 눈을 쉬게 해주세요. 창밖 멀리 있는 푸른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눈을 잘 보호하기 위해 평소부터 조명 습관을 잘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책을 읽을 때 탁상 등만 켜고 방 전체 불을 끄면 눈에 좋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파란 나뭇잎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탁상 등만 켜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커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응당 탁상 등과 방의 큰 조명을 다 켜줘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서윤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 서윤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의견이 달라서 자꾸 다툼이 생겨요. 친구 말을 듣는 게 어렵고 제 생각만 고집하게 돼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서윤 친구의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함께 놀고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자기 이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또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새로운 생각을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와 같이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모든 문제에서 한 사람의 의견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양보하며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친구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서윤 친구,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별연이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강똑기를 들려드립니다.

0: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에 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별연이의 목소리, 창밖의 새들의 지저귐,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전달될까요? 네, 소리는 물체가 떨릴 때 생기는 진동인데요. 물체가 흔들리면 주변의 공기립자들이 함께 흔들리면서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이 진동이 우리 귀에 도착해야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소리는 공기 말고도 물, 단단한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소리가 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동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원리가 정말 많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소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국경들을 잘 지냈지요?
0: 네.
1: 예,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수청량 원장을 찾아서 예, 진료를 받을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어제 말이죠. 예, 가족의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예, 월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먹지 네. 마시오. 예. 공탕하게 되면 기분이 내려갑니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9일하고 10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이번 주에 토요일이 됩니다. 또다시 장촌의 명중이로 불리우는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가지고 우리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이세가 출신인데 쓰자라 합니다.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중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에 또 한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중시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전 원치 않은 방법으로 개최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오면서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이 서장승 주임이가 우리 연변에 와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해보게 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하고 다른 말이죠. 특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중의 선생님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으로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데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합니다. 이 진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분이가 환자의 말이죠. 장부의 공능이 어떠한가에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황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이죠. 포착하고, 특히 이분이 말이죠. 저 특장을 본다 할 때, 이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말이죠.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병조랍니다. 병조에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특히 보게 되면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동성 병변, 결절성 병변.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어떠한 이기로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말이죠. 제대로 말이죠. 제때 보완하기 바쁜 이런 질병들을 말이죠. 이분이 진맥을 통해서 능히 말이죠. 파악합니다.
0: 네.
1: 파악한 다음에 말이죠. 우리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말이죠.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린데, 최근 말이죠. 우리 저 해란대학 이러면 그 처방이 더 효과가 좋아서 말이죠.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 어떤 질병을 잘 치료하는가, 예? 이걸 조회해야 말이죠. 이분이 내일하고 모레 문진을 하는데, 내가 이 범주에 속하는가, 예? 이분이 말이죠. 이 특징을 알아야 말이죠. 예? 병을 말이죠. 보러 올 수 있거든요. 심혈관계통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뇌경색에,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풍습성 관절염이라든가, 뉴머티스성 관절염에, 한우는 레이펑스라 하는데, 이러한 말죠.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각종 류형이 말죠. 결절성 병변.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유선결절이라든가, 갑상선결절, 폐내결절,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담낭결석, 간내결석,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런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2: 우리 집사람이 고리 아프고, 고리 아프고 건다면은 허리도 아픈 게 친구랑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어느 분을 봐였습니까?
2: 강추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2: 예. 그래, 오늘 가다가 또 연락을 하자, 그럽니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치료를 잘 받으세요. 예.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내가 오늘, 김태중이 네 집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전번에,
1: 예.
3: 박윤달 선생님을 보였는데,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3: 머리 심하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골이 아프고,
1: 예.
3: 잔돌이 또 뭐인가 하고, 다음은 닦고 이래서, 빈기도 있고 이래서,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예, 이게 뇌 공혈부족 현상인데, 예. 박윤덕 주임이가 림상경염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3: 글쎄, 그래서 내가 두 번 보고서 괜찮으니까 우리 두째 아바이 모시고 가는데 그 아바이도 내가 비슷한 머리 휘하고 단돌 땀나 이래서 저도 땀하고 이래서 여러 어디가 뭐 땡기도 맞고 뭐 침도 맞고 중약도 써서 아야 되는데 내가 나선 거 보고서를 같이 가다가 해서 그래 모시고 가는데
1: 예.
3: 효과 영 좋단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오늘의 길에 같이 두 분이 같이 가다 오겠습니다.
1: 예.
3: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알만합니다.
1: 예, 예, 예.
3: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아,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아, 길타 진원이죠. 예,
1: 예. 예.
4: 국회의원에서 잘 지냈습니까?
1: 예, 덕분에요. 예, 예.
4: 아니, 오늘에, 그런, 독일 그 강수민들 또 가서 침도 맞고 좀 약도 떼다 그랬다, 오늘.
1: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4: 내 주변 정수 빼려서, 이런 좀, 이런 좀, 어떨 때 정신 헐투불하고, 예, 그, 행동 좀 불편합니다.
1: 예, 예, 예.
4: 그래, 내 지금 오늘이, 국회의원들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좀, 가보자.
1: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말죠.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아프고 이러한 병증을 서장성 주임이가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저기 강철수 선생님을 배우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는 골갈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진단 받았습니까?
5: 예, 그렇지. 진단은 아예 받았지만 고갈로 지금 앓고 있었는데
6: 예.
5: 지금 저 강철수 선생의 치료를 두 번 받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6: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예, 무릎 관절이 몹시 아파서 아파 많이 하고 거리 나가서 저 몇 백 미터 못 걷고 쉬고 했다는데
6: 예.
5: 강철수 선생에서 두 번 병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6: 예, 예. 이 강수면에
5: 이게 담요 돌아도 다른 눕지 못하고
6: 아 심했구만요.
5: 그래,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마음대로 돌아 누울 수도 있고
6: 예,
5: 거리
6: 예.
5: 나가 몇 백 미터 걸어도 무릎 관절이 아픈 줄은 모릅니다.
6: 좋은 일입니다. 치료가 잘 아야 예, 되는데요.
5: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예.
6: 예.
5: 앞으로 이게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자 그럽니다.
6: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근질합시다. 예, 예.
5: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6: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아, 이게 난좀 위가 너무 아파서 설사도 세게 하고, 그래서 저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사가 뭐 영하다 갔어요.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0: 아, 어디 한 번도 못 봤죠.
1: 아, 그랬어요?
0: 장투는 뭐, 온 이사가 뭐 영하다 하면서 친구들이요.
1: 아, 내일하고 모레 문진하는데, 명중입니다. 서장승 주임이사에, 쌍리를 쉬인다. 우리말로 서씨인데, 연기됐습니다. 내일로 합시다.
0: 예, 그럼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예.
3: 예, 그 원장 선생님 예약하기쇼.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그 손발이 차가워서 시리고, 그리고 또손또좀 저리고 했단 말이죠. 손끝이 많이 저리고.
1: 예,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3: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 게 손발 잡은 것도 많이 나서졌는데 지금 동상전에 한번 좀더 보자고 그랬다.
1: 예,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 예약합시다. 이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어제 장춘을 갔습니다. 예, 월요일 날로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저 9일날에 오신다는 장춘의 그 서점이사를 좀 예약합시다.
1: 이미 보였댔습니까?
4: 보였는데 효과가 현저히 좋고 이래서 아무래도 보이는 바하고 좀
1: 예, 그러도록 해야 되죠. 무슨 증상들이 나타났대까?
4: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1: 예.
4: 일어서서 골짜면 숨이 차는 이런 감각이 좀 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호전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4: 예.
1: 예. 그럼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4: 예, 그렇게 합시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 박윤덕 주인이 이사한테 가서 병합됐습니다.
1: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이 머리 양쪽 태양일이용 아프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쪽 여기가 자꾸 저리고 그래가지고 지인이 소개를 해서 거기 가서 약 두어 번 전약도 먹고 이런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예.
1: 좋은 일입니다.
5: 머리 막 저림에 아프고 하던 게 지금 그 증상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약도 써볼까 하고 지금 예약을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 보느라고.
1: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태병원입니까?
1: 예.
6: 예, 제가 그 지금 이거 머리에 그 피부병 걸렸는데, 어서 한 10년 됐는데,
1: 예.
6: 자꾸, 껍질 몇 개씩 떨어지고 이랬거나,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기태병원에 그 피부과에 그 김주임이가 이거 잘한다고 하는데,
1: 예, 맞습니다.
6: 예, 오늘 좀 예약하자고 하는데,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6: 됐습니까?
1: 예, 그냥 오시면
6: 예.
1: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 기태병원의 강철수 선생님의 환자예요.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등근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1: 예.
7: 손발이 저래서 밥 먹기 힘들었어요.
1: 예, 여러 가지 병증이 있구만.
7: 맞았는데,
1: 예.
7: 꽃가루 도는 것 같아서,
1: 예.
7: 뭐 맞으려고 가요.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이분이 침술에 아주 용합니다. 예.
7: 예.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셔서 침을 맞으면 됩니다.
7: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7: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네, 그, 박창모 선생님께서 가래 많고 숨이 차고 하던 게 전략을 두 번 썼는데 효과 형소습니다.
1: 예.
8: 오늘 가다뵙겠습니다. 이렇게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기관지만 기관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9: 전에 이 방송을 하루도 빼놓고 듣는 사람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9: 그래서 예, 그 장춘에서 온 선생님이 그렇게 두 손으로 같이 진진맥을 하고 환자가 말 안 해도 병을 쏙쏙 짚어내 진단을 잘 내린다는데 나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기 싶어서
1: 예.
9: 합니다.
1: 그러면 내일로 합시다.
9: 예, 그걸 잘 해주시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이 진주에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온몸이 엄청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저기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예.
10: 제 속 결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최영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지금 침이라 안 맞고 또 약도 먹고 이래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예.
10: 예, 그래서 조금 더 치료하려고 예약합니다.
1: 예약이 됐습니다. 이분이 근 40년 침을 놓은 분입니다.
10: 아, 예. 역시 용효과 좋습니다.
1: 예, 예.
1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1: 예.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1: 예, 예, 예.
11: 저는 그 9월 달이 그 얼수증으로 인해가지고 막 하늘땅이 빙빙 돌면서
1: 심했구만요.
11: 예, 연비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치료를 받고 예, 그 정도는 괜찮았었는데 그냥 어지럽고 예, 위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1: 예, 예.
11: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박창호 주임이 이 어지럽증을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9월달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국정절 기간에 그냥 약 먹고 다 말입니다. 경기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이 병이 잘 치료 안 되거든요. 예.
11: 예, 정신이 맑으니까 기분도 나고 사람이
1: 예, 그렇죠.
11: 좋아졌습니다.
1: 예.
11: 그래서 네, 요 국정절 쉬고 지금 한번 더 가보려고 예약합니다.
1: 예. 우리 국경절에 가서 국경절 날만 쉬고 예, 계속 문진했습니다. 그냥 오세요.
11: 그렇습니까?
1: 예, 예.
11: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오늘 상발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1: 이야, 전번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하루밖에 쉬지 않는다고.
11: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11: 그래, 박성호 씨한테 예약드립니다.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박윤동 선생님 그 예약해서 그래요.
1: 예, 무슨 증상이 네. 있습니까?
12: 네, 가을 들어가서 머리가 자꾸 띵하면서 휑하고 귀가 윙 소리 나는데 그리고 가끔씩 가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왔다 이렇게 경력이 왔다 갔다 해요.
1: 예, 뇌공열 부득이구만요.
12: 예, 저번에 가서 예약 때와서 썼는데 좀 나서 효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쓰자고 그래요.
1: 예. 그냥 어디에 오세요, 예?
12: 예.
1: 예. 네 공유는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 그냥,
1: 예.
12: 그러니까.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전에 발이 아프고 목이 졸이고 치고 그래서 여러 병원 다녔는데
1: 예.
13: 치료 받았는데 그닥 잤제다 효과가.
1: 예, 검사는 해봤습니까?
13: 예, 그 다 발이 아프고 예, 잠깐 이 목이 졸이고 치면 그러면서 그래 딴 데 병원이가 검사한데 별로 효과가 좋제다 그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길대병원에 최영리 선생님한테 질문 받았는데 괜찮다 그럽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13: 그래서 거기 좀 가려고. 예약하러 갑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기 다 예. 됐습니다. 예.
1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지수나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지금 우리 마을에 산 언니가 한애 있는데 혈압이 그 언니 늘상 혈압이 높고 어지럽고 머리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여튼 증상이 영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길태 중에 장촌 이사를 보냈어요. 근데
0: 예.
1: 증상이 너무 좋아서 허전돼가지고 나를 가서 내 증상이 또 예, 그 언니가 비슷해요.
0: 예.
1: 그래가지고 예, 장촌 이사를 보자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럼 내일로 합시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서주임입니다. 싱 슈이에.
1: 예, 서주입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이외에도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조리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소화계통, 비뇨기계통, 호흡계통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경견종합증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남성과 질병하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의 피부병, 여기에 보면 습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청춘보드라지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말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이분이 치료하는 범주가 말이죠, 림상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원인은, 사실에 이 사고 환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연변에서 서이도 보였고 중이도 보였고 말이죠. 이 이사 저 이사 보였는데 사실은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국가 그 전문가들이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저울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지 마시고 이분이 출장 갔습니다. 월요일에 오시도록 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림상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 하는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뇌공혈부족 현상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대뇌에 공급하는 말이죠. 혈액이가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조직이가 말이죠.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서 림상에서의 일련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도 또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주의력이가 떨어지고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사맥이 나른하다 하고 예? 팔다리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거나 저래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도 안과 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예? 무엇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말이죠 모후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말이죠 예?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예?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단전식노 최시 상태라는데 요건 좀 경감이다. 더 심하게 되면 우리 CT라든가 MRI를 찍게 되면 말이죠. 예. 노공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말이죠. CT를 해봤거나 MRI를 찍어봤는데 이 말이죠. 진단은 나오지 않은데 제가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을 말이죠. 예.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많이는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으로 고생하면
2: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보건 혼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보건 석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사한 중요 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를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 기업으로서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장사를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 사슬 연장, 보완 대상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료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어콩 석화 년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아있고 노동

이용자들이 탕크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보훈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제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보훈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탑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비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년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보훈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년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같이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보훈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같이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보훈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별로 추진하고 한동씩 검수해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계를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봄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유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료,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 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보훈 중점문화관광 대상 진척 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우룡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반 계획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 계획, 기능 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 관광 거리는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 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0: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구역의 전반 풍물을 정승거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한판, 조명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납작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타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질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직속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름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알이 염은 고산벼를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영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효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홍타양 招边疆
1: 붉은의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0: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 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활용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 여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 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 이민의 분투 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두는 15호 전망 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추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1: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장촌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 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벼 가을 거지를 계기로 기계와 조학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가을 거지를 위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일전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는 집대의 종합리용을 지지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집대 로천 소각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집대 수집 이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 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집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중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흙토지 지역의 현시에서 흙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집대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연간 임무 면적에 따라 최저로 150원을 무당 보조합니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집대 피복률을 높입니다. 집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가리 작업 집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가리 작업 등 작업 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해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인상합니다. 성내 전역에서 집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집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조항급 초급 알곡 생산 규모 현 20% 장려 보조, 집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이용해 집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 밭갈이, 옥수수대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 매립 등 집대 전량 현지 비료화 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 치기, 집대 매립, 평지 등이 1차성 작업, 수확 후 농가리, 로타리 치기, 가을철 결빙전 혹은 봄철 해동 후에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합니다. 네, 다음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 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전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호하여 장촌,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개 량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화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해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룡시 양수 에너지 발전소 대상 건설이 통풍동 굴착진척이 순조롭게 1000m를 돌파하면서 이 대상이 지하 터널 공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는 동북 지역 최초로 주간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로 대상이 완공되면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돼 길림성 전력망이 절전기 조절, 저부하 충전, 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정, 전압 조정 및 긴급 사고 대비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 소화를 촉진시키며 탄소고봉치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최근 지3-3일 관광통로가 개통되면서 변경마을에는 관광역 참이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가정과 농가의 1대1 뜨락 도급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에서 변경마을 농가의 드락을 임대해 휴일이나 휴가철에 농가에 들려 원하는 남새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약을 치재하는 유기농 남새를 먹을 수 있는 외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 머무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려한 변기형 풍경을 감상하며 순박한 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일대일 뜨락 도급계약은 뜨락 경제의 새 형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천민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소통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향촌 관광과 체험 경제를 결합한 새 업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락경제 새 형태를 통해 당지의 민박 음식 관광 산업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춘시 왕청현 등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시장 소비와 소비 승격 추세에 초점을 두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선식 옥수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가공 기술에서 품질 검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엄격히 뚫어지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 투입된 왕청현 왕소미 선식 옥수수 생산 기지에서는 왕청진 배초구진이 여러 총과 연동해 기업 주문 플러스 농가 재배에 주문 모식을 보급하고 재배로부터 가공 온라인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해 현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훈촌 변경경제 합작구에 위치한 훈촌길도농업유한회사 생산가공구역들에서도 일사불란한 생산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선식 옥수수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더 많은 훈촌시 향진의 우수한 재배농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한편 량질의 옥수수 새 품종을 꾸준히 시험 도입하고 생산기술을 최적화해 보다 높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왔습니다. 넘마다 벼가 익어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 여러분은 한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 가을 거지는 기쁨이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조농기계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과 함께 벼 가을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올해 벼 농사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올해 우리 주 배생산을 보게 되면 모내기 이후 기상 조건이 올해 벼 작황에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전반 작황으로 볼 때 우리 주 벼 농사는 대체로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기후를 보게 되면 벼 육모 시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해서 네. 씨 뿌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름 성장기에는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 벼의 가지치기와 이삭패는 과정이 량화했습니다.
0: 네.
1: 가을 벼알이 익는 시기에도 큰 냉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네. 벼알 성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으로 볼 때 량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 원인으로 네. 부분적 논이 볕대가 넘어지는 현상이 소량 발생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논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데 네. 일조가 충분했던 평지논은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고랭 지역이라 서리가 일찍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때문에 늦은 품종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리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할 때에는 벼의 수분 관리, 락립 손실, 바로 벼알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수확량을 확보해야겠습니다.
0: 네.
1: 정적으로 올해는 대풍년까지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좋은 중풍년 수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여러모로 우리 땀 흘린 보람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이 마지막 수확까지 잘 해야 되죠. 우리 가을 거지에 대비해 그렇다면 재배 농가들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이제는 벼 농사의 마지막 환절인 가을 거지만 남았습니다.
0: 네.
1: 벼 농가들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보통 첫 서리가 내린 다음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에서 가을 거지가 제일 적합한 시기가 보통 10월 10일 정도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소부분 가을 수확을 하지만 대면적은 아마 이때부터입니다.
0: 네.
1: 네, 지금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져 보통 농가마다 가을 거지는 기계로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가을 거지를 잘 하자면 가을 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점검을 잘해서 일단 수확에 들어서면 농기계가 고장 없이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기계화 가을이어서 농기계 점검 우리 점이 있다. 우리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기계화 가을 거지여서 지금 가을이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가을 거지 적정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네. 벼 수확 시기는 단순히 달력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생육 상태,
0: 네.
1: 기상 조건,
0: 네.
1: 품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벼 자체 생육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는 벼알의 성숙도, 줄기와 잎 상태,
0: 네.
1: 기상 환경 정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벼알이 성숙도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아랫부분 벼알까지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하고
0: 네.
1: 녹색이 거의 사라졌을 때가 적기입니다.
0: 네.
1: 이삭끝만 있고

0: 아래 끝 아래 알은 부르면 아직 이르며 네. 너무 늦으면 딱립이 발생합니다.
1: 네.
0: 배알이 성숙도를 판단할 때 배알을 손으로 쥐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쥐었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고
1: 네.
0: 쉽게 부서지지 않는 상태가 적정 수확 시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수확기에 들어선 벼의 줄기와 잎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랗게 변하고 아직 완전히 말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네.
0: 장기간 비가 내리면 배알이 발아하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떨어집니다.
1: 네.
0: 꼭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슬이 맺힌 상태로 수확하면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커집니다.
1: 네.
0: 또한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배알 품질이 저하되므로 첫 서리 후 서둘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1: 네.
0: 정적으로 갈거지는 품종, 재배 조건에 따른 자의, 즉 조생종일 경우 일찍 성숙함으로 수확 시기를 빨래야 하고
1: 네.
0: 중만생종일 경우에는 성숙이 늦어 수확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모낸 시기가 늦었던 논은 자연히 수확 시기도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단 기계화 수확 시 주의점이라면
1: 네.
0: 련합 수확 기구로 기계 수확할 때는 배알 네. 수분 함량이 18 내지 22% 수준일 때 네.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수분이 너무 높으면 수확 후 건조에 많은 시간이 들고 썩기 쉽고 수분이 너무 낮으면 배알이 떨어져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1: 그렇죠.
0: 제일 합당한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상 이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1: 네.
0: 갈거지를 정할 때 이삭 전체가 황금색으로 있고
1: 네.
0: 배알이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슬이 마른 다음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0: 련합 수확기로 기계 수확 시에는 벼의 수분을 18 내지 22%를 기준으로 맞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그냥 뭐 날짜에 따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작황에 따라 어떤 정황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계화 수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모로 날씨에 따르고 또 성숙도에 따르고 종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0: 네네.
1: 네. 올해 그 수확기를 비롯한 이 농기계들 얼마 정도 이 가을거지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0: 네.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 마지막 환절이라고 봅니다.
1: 네.
0: 안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작업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하겠죠.
1: 네.
0: 그리고 트랙터, 루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하게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 네.
0: 이미 점검한 농기계는 5만여 대이고요.
1: 네.
0: 네, 가을거지에 투입될 농기계는 2만여 대에 달합니다.
1: 네.
0: 그중 강냉이 련합수확기는 5,700여 대,
1: 네.
0: 벼련합수확기, 콩수확기 등 기계는 2,900여 대에 달하며
1: 그렇죠.
0: 나머지는 벼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총적으로 네. 5만여 대 점검 참으로 네. 많은 농기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일해야 하니까요. 꼭 네. 점검이 필요하겠죠.
0: 네.
1: 이 본격적인 가을거지 작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거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0: 네. 지금 갈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 수량이 많은 만큼
1: 네.
0: 갈거지에 대비해 꼭 농기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이거 수확기입니다.
1: 네.
0: 수확기 발동기라든지 수확기 갈날,
1: 네.
0: 전송대,
1: 네.
0: 윤활유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은 탈곡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1: 네.
0: 탈곡기 내부에 잔물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선로도 파괴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수확기 탈곡기는 한 번 쓰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꼭 작동이 정상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갈거지가 시작되면 고장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갈 수확과 함께 벼를 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벼를 담는 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해서 실어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들여온 벼는 수분을 잘 확증해야 하는데 수분이 많을 경우 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벼의 수분 함량을 14% 내로 통제해야 보관에 유리합니다.
1: 그러네요. 벼의 수분 함량 14%라 할 때 네. 제일 좋은 그 보관 그 표준이라고 보는데요.
0: 네.
1: 우리 그 수확할 때 제일 좋은 수분 함량 18부터 22 사이라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정도일 때 들여오면 금방 말려서 보관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이 더 많으면 불리하죠. 이 가을철 벼 수확에서 기계의 수확 손실률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하는지요?
0: 네, 벼 기계화 수확에서 천 손실률은 5%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좋은 조건 즉 벼 성숙도가 적당하고 포장 상태가 량화하며 기계 정비가 잘 되고 조작이 숙련할 경우에는 3%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 현장 일반 작업 기준 허용 상한선은 5% 이내인데
1: 네.
0: 여기에는 예비 손실, 절단대 손실, 락립 손실, 선별 손실 모두 포함됩니다.
1: 네.
0: 때문에 기계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벼가 너무 익으면 탄립 손실이 커지고
1: 네.
0: 너무 덜 익으면 선별 손실이 늘어나기에 꼭 적기의 수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작업 속도, 탈곡 통 간격, 바람 세기 조절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 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1: 네.
0: 비 온 뒤에 포장에 물기가 많으면 손실률이 높아지기에 꼭 날씨 정황을 잘 파악해서 가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벼 가을을 볼 때 우리 운전수들 시간을 다 거치느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둡고 안개 낀 날 연합 수확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먼저 조명, 후미 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연합 수확기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1: 네.
0: 논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 붙어 다니며
1: 네.
0: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네. 미리 살펴야 합니다.
1: 네.
0: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동반자를 한 명 붙여서 안전감시를 세워야 끼임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가을거지와 함께 안전생산에도 꼭 중시를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생산에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뼈 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0: 우선은 농기계 조작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수확기, 운반차 등이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 배선, 안전 가드 장치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1: 네.
0: 고장난 기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 조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며
1: 네.
0: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다음 기계 작업 중에는 회전부, 절단부에 손을 가까이 대지 않고
1: 네.
0: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점검, 청소,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목, 작업복을 착용하고
1: 네.
0: 느슨한 옷, 긴머리에는 기계에 걸리지 않게끔 정리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현장에서의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논밭 작업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어린이, 주변 사람이 작업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1: 네.
0: 경사지, 물이 괴인 논에는 수확 작업할 때에는 기계가 전복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기에 과속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곡물을 운반할 때 초과하여 싣지 말아야 하고
1: 네.
0: 차량에서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1: 네.
0: 부득이 야간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갖추고
1: 네.
0: 기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다음 화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수확한 볕짚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1: 네.
0: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엔진 고열 부분에 건조한 짚이 닿지 않도록

0: 관리하고 네.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장에서 농기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네. 불꽃이 근처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계속해 운전수들이 작업 환경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운전수들이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먼지가 많으므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음에 대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밖에 가을철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온 관리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현장에는 꼭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1: 네.
0: 작업자 간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을 정지하고
1: 네.
0: 응급조치를 취하며
1: 네.
0: 필요시에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1: 네.
0: 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 네.
0: 기계 정지 후 점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작업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을 막고
1: 네.
0: 전복 혹은 적재량을 초과해서 씻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건조한 볕짚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1: 네.
0: 소화기를 꼭 배치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고 방진, 방음, 보호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수학에 투입되는 농기계들 보게 되면 자체 기계는 괜찮아도 수학기 같은 경우 실을 맡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기계 사용에서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근년에 우리 주 기계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1: 네.
0: 이는 농업 경제에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농민들이 노동 강도도 이에 따라 감소되고
1: 네.
0: 반면 생산력은 큰 제고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10년 안전하다가 한 번 사고가 10년 성과를 말아먹는다고 농기 안전 문제가
1: 그렇죠.
0: 늘 중요시되고 있어요.
1: 네.
0: 인민군중들이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칫 안전사고로 한 가정이 행복이 파괴될 수 있기에
1: 네.
0: 농기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새롭게 사용되는 농기계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수확 계절에 농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1: 네.
0: 농기계 운전수들이 농기계 안전생산에 관련된 법률, 규상제도를 지킴으로써
1: 네.
0: 안전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난 차량들을 그냥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그마한 고장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제때 수리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트랙터도 좋고 련합수확기도 좋고
1: 네.
0: 운전할 때 위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트랙터나 수확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트랙터 운전 중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아주 위험하기에
1: 네.
0: 절대로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트랙터에 곡식을 실을 때 사람이 함께 앉아서는 안 되며
1: 네.
0: 운전수 곁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응금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거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집이 함께 하거나 새를 맡아서 가을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운전수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차가 움직일 때에는 꼭 먼저 소리를 내서 주변에 알린 후 움직여야 하며
1: 네.
0: 운전수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꼭 먼저 잘 살펴본 후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철도 연선 십자거리를 통과할 때는 꼭 중시를 돌려서 운전해서
1: 네.
0: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0: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갈 수확을 다 그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야간 운전에서도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특히 련합 수확기 같은 경우에 길에서 달릴 때 꼭 네. 도로 표시에 따른 속도를 비롯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1: 네.
0: 트랙터나 수확기가 발동을 건 상태에서 고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일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에는 발동을 끈 후 문제점을 찾아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을 수확을 계기로 농기계 사용해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기계 안전에 관해 우리 비어 재배하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추수 고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1: 네.
0: 가을철은 수확 생산 고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네.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서
1: 네.
0: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1: 네.
0: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1: 네.
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1: 네.
0: 조작을 잘못하거나
1: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1: 네.
0: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1: 네.
0: 노동 강도가 아주 큽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아래와 네.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트랙터,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 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트랙터, 련합 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1: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1: 네.
0: 교통경찰들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1: 네.
0: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도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 하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곳이 지체 특점, 땅이 수분유 하에도 잘 파악해야 하며
1: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비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네.
0: 갈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의 마지막 환절인데요.
1: 네.
0: 풍요로운 수확이 계절 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1: 네.
0: 조작 요령을 잘 장악해 가을 수확을 원만히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오늘 갈거지에 대비한 그 주의사항 점검에 필요한 우리 상식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 그리고 벼 가을거지를 앞두고 기계화 수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낫 하나, 호미 하나로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벼를 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씩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도 흔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수확기 한 대가 논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좋다 나도 우리 사람이 손길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나니까요. 우리 수확기 운전대 앉은 분도 논둑에서 수확 상황을 살피는 농가도 수확한 벼를 말리고 저장하는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갈거지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기계와 갈거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안개 낀 새벽녘 수확기 작업, 새를 맡아 하는 수확기 운전,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 이 모든 순간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혜성 과장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수확 측정기를 잘 판단하고 우리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논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해 농사의 결실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조 여러 농촌들에서 가을거지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벼가을을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